섬기는 교회, 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대학교에서 좀 강의를 좀 했었는데, 대학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딘가 하면 도서관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시간 여유가 있으면 자주 도서관에 가곤 했습니다. 뭐 책을 읽기 위해서, 또 뭐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 또 뭐 공부하기 위해서도 갔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제 책 사이를 이렇게 거닐다 보면 책이 이렇게 막 겹겹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다 보면 이렇게 많은 책들,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내가 많구나. 내가 조금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참 아는 게 없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대학교 때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책 사이를 거닐다가 우연히 마음에 드는 책 하나가 있어가지고 꺼내서 읽다 보면 그 책 많은 페이지들 가운데 한두 문장 정도는 꼭 제 마음에 와닿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와닿은 그 한두 문장이 저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고 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다녔던,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시간들이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이로운 느낌들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서관에서 느끼던 경험들을요, 최근에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대뜸 식사 중에 질문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스봉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봉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가 체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부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스봉이라는 단어를 내가 모르다니. 그래서 대답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뭐 모른다라고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연이어 또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음스는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음스.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아는 척했다가 저의 무식함이 탄로날 것 같아가지고 이실 짓고 해버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스봉, 음스 아세요? 스봉이 뭐냐 하면 쓰레기 봉투, 그리고 음스 이거는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또 하나 발견했어요. 일스도 있더라고요. 일스 아세요? 일반 쓰레기. 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스봉든 남편이 영판 좋더라고요. 영판, 영판이라는 단어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영판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 영판이 이게 광주 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뜻,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무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판 좋다라는 말을 번역해보면 쓰레기 봉투를 든 남편이 무척 좋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 남편들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분에게 사랑받으려면 뭘 들어야 된다고요? 스봉. 우리 청년들 귀담아 들으세요. 이거 뭐 먼 미래 아닙니다. 네. 음스, 스봉, 뭐 영판, 이러한 단어들을 저는 들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경이로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또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곳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도와 만나고 성도와 전화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세상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서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참 행복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성도님들의 삶을 알게 되고, 또한 제가 알지 못했던 광주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서림교회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림교회를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하고

라고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족한 제가 우리 서림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러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단순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 어우, 일찍 나왔네요. 네,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육체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마음 사이에는 늘 뭐가 있는 겁니까?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의 승자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이 승리하게 되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육체를 따르려는 마음이 승리하게 되면 육체의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육체의 열매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아멘.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와 자녀 사이의 관계, 나와 남편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열매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림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으로 물들인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죠? 성령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이 생겨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육체의 정욕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길을 따라서 죄를 따라가는 삶의 끝에는요, 저주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몸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죄인 가운데 누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욕구, 즉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옛날에는 죄의 욕구밖에 없었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시니까 새로운 욕구, 새로운 열망, 새로운 기대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화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설득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따라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욕망, 즉 육적인 열망, 이 육적인 마음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이 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당짓고 분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었던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만들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고 참고 인내하는 이러한 열매들을 내 안에서 막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욕심과 새로운 열망이 내 안에서 갈등을 막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사랑하다가 때로는 육체의 길을 따라 반응하기도 하고 육체의 길을 따라 반응하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로 반응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저와 아주 친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이 친구를 따라서 별의별 영화를 다 봤습니다. 차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화들도 왜 웃으시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이제 PC방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를 따라서 저도 스타땡땡이라고 하는 게임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날 때는 영화관을 가고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날 때는 게임을 하는 곳을 따라가고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삼총사가 다 만날 때예요. 한 친구는 영화 보러 가야 된다. 한 친구는 뭐 하러 가야 된다? 게임하러 가야 된다.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화 보고 싶다라면 몇 대 몇이에요? 2대1로 영화가 이겨요. 제가 게임하러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 어디로 갈까요? 게임하러. 2대1로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랩에도 의사 결정권자였습니다. 제가 편들어주는 쪽으로 늘 가곤 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육체적인 소욕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늘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된 본성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선생님이 되어주셔가지고 때론 아빠 엄마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다독여주시는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욕구를 잘 따라가지 못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져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내가 교회 나왔을 때 우리 가운데 아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시던가요? 안 믿어지시던가요? 네. 그럴 거예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갔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졌대, 홍해물이 갈라졌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제정신이라면 이게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제정신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세상의 정신을 갖고 사니까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계산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꾸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좀 말씀 좀 믿게 해주세요. 좀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뭐가 나타납니까? 어떤 분에게는 방언 같은 게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뭔 말하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혀가 꼬이면서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기도를 나 혼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2시간, 3시간 마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성과 상식과 합리적인 것으로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구나. 혀가 꼬이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방언으로 내가 막 기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도하니까는 환자가 치유를 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에 어떤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별하도록 주시는 새로운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육적인 세계, 눈으로 보여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고 귀로 들려야 되고 내 머리가 납득해야 되고 세상의 합리적인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합리성을 따라서 충분히 통용되어야지만 내가 걸어갔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영적인 길이 있고 영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 영적인 방법이 닫혀있던 내 문을 열어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은사가 정말 좋지만 때로는 교회에 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별의별 은사들이 다 나타났어요. 방언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환상과 계시가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하고 있으면 그걸 통역, 번역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은사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막 줬던 거예요. 너 방언도 아직 못하냐? 야,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도 환상이 안 보여? 야, 너 기도 좀 더 해라. 그 아직도 병자 그거 못 낫게 하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비방하고 은사 때문에 이 은사가 맞냐 저 은사가 맞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은사는 많은데 부족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먼저 사람이 좀 되라. 사람이 좀 되라. 사람이 덜 됐는데 능력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덜 됐는데 그 사람이 힘을 가져요. 사람이 덜 됐는데 그 사람이 물질과 권력을 가져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 곧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 곧 열매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성품이 건강해야 은사와 능력이 건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열매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열매가 은사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걸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임동성전에 한번 가보세요.
네. 임동성전에 가보시면 들어오는 입구에 꽃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이 꽃들이요, 사실은 오래 살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아있는 이 꽃들을 보면서 어느 날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가 마친 후에 몰래 남아가지고 살펴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떤 한 성도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인동에 있는 분들한테는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물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꽃을 잘 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꽃을 잘 키우니까 꽃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고 예수님 기뻐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의 은사 뭡니까? 꽃을 잘 키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밑에 받쳐 있으니까 아름답게 생명을 살리는 은사로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은사예요. 좋은 성품 위에, 좋은 성령의 열매 위에 은사가 자리매김할 때 그 은사는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서림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고린도전서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 속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격정이 느껴지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 은사가 좋으니? 내 은사가 좋으니?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 얘들아, 그거 다 필요 없어. 그 은사들 안 받아도 괜찮아. 너희들에게 사랑만 있으면 돼.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유익이 없단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능력들, 학위, 잘생긴 얼굴, 젊음,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뭘 말합니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모든 은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이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얘야, 너희들이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면 믿음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보이잖아. 얘야, 소망? 천국 가면 그것도 필요 없어. 지금은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기대하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건데 저 천국에 가면 그 소망도 이제 필요가 없어. 거기 가게 되면 필요한 거는 딱 하나야. 뭐냐? 사랑이야. 예수님 사랑하니? 네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에 가서 우리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나만 갈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갈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다퉜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만 보면은 마음이 왠지 틀어져 있어요? 누구만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쳐요. 천국에 가서 그 두 사람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요. 만나요. 분명히 만나요. 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싸우지 마. 그 은사 갖고 제발 싸우지 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제발 다투지 마라. 저 천국에 가면 너희들 다 만날 건데 거기 가서 정말 천국의 삶을 살려면 정말 천국에서 천국다운 삶을 살려면 너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같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손 붙잡고 어떻게 살 거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거예요. 저만 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 서림교회 보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만들라고 너를 보냈는데 너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께 칭찬받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예수님한테 꾸중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쓸 때, 사랑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사랑하려고 힘쓸 때,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성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모두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다고 방언 못한다고 슬퍼할 필요 1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은사가 없어도 내가 기독교인일 수는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던 찬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사랑하세요. 사랑의 특징이 버리고 섬기고 다 주는 것처럼 우리 서림교회 가운데 뭐만? 사랑만, 이러한 사랑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서림교회를 보면 뭐만 보인다? 사랑만 보인다. 서림교회를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가장 기독교적인 언어였던 거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맨날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사랑합니다. 네, 이제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낙엽을 묵상하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화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낙엽을 묵상하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낙엽을 묵상하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아직 엄청난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는데 뭔 낙엽입니까? 여러분 요즘 낙엽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제가 지난 8일 전 8월 15일 광복절, 광복절 날은 말복 다음 날인데 제가 마침 토요일이기도 하고 광복절 휴일이어서

10시에 이제 이 산에 좀 갔어요. 숲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갔는데 사진을 보여주면 아는 것처럼 길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낙엽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2026년 8월 15일 10시 2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찌 이제 말복이 하루 지난 삼복더위에 뭔 낙엽이냐?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낙엽을 보면 뭔가가 떨어지잖아요. 모두 떨어지고 이것저것 좋은 것이 떨어지면 좋지 않죠. 그래서 좀 걸어가다 보니 이 낙엽이 작년에 혹시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동영상 2초짜리를 보여드립니다. 아, 소리가 납니다. 뭔 소리예요? 매미 소리. 이것은 2026년 8월 15일 10시 5분에 말 매미가 우는 소리와 함께 뭐가 떨어져요? 낙엽이 보입니까? 시력이 좋은 분들은 3개 정도가 떨어지고 하나는 떨어지다 멈춘 장면을 제가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잖아요. 비석이 있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안 좋은데 무덤이 보이니까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다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걸으면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삶은 낙엽이에요, 낙엽이 아니에요? 낙엽이 아닙니다. 우리 따라서 우리는 가지다. 우리가 낙엽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건 슬프죠. 그렇죠. 물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감정도 훼손되죠. 그런 낙엽이 떨어지면 마음이 괴롭지만 우리는 결코 낙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건 슬프기도 하고 그런 주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슬픔의 노래도 만들기도 하지만 낙엽의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볼때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낙엽을 떨구는 것은 낙엽이 스스로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낙엽을 떨구는 거예요. 나무가 떨구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낙엽을 떨구느냐? 나무를 살리고 나무 가지, 가지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낙엽을 떨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가을이 되면 봄과 여름에는 나뭇잎이 광합성을 해서 당을 포함한 유기물질들을 잘 만들지만 겨울이 되면 만들어지지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광합성도 안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뿌리에서 수분 흡수도 어려워져요. 영양가도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한데 나뭇잎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 나무가 생존하기가 어렵고 나무가 죽으면 나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의 생존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뭘 하냐? 나무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신비로운 작동에 의해서 나뭇잎과 가지 사이에 있는 특별한 층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탈리층이라고 해요. 탈리층. 탈자는 벗을 탈, 탈의실 할때 탈자고 리자는 뭐냐면 이별할 이, 벗고 또 이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과 이별하고 명예와 이별하고 어디 직장 다니세요? 아, 시청 국장입니다. 끝발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단히 좋죠. 표정만 봐도 막 커피를 내고 그러잖아요. 이별할 날이 온다. 명예와도 이별하고 그렇게 뭐 아령도 막 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헬스장 가서 막 그잖아요. 그막 남자들이 막 조금 적당한 여야지 막 보라는 듯이 무거운 거 하다가 막 제가 예전에 한번 일곡동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어르신인데 어떻게 막 허세가 있는지 막 무리하게 하더라고. 오늘 저는 무더운 날막 하고 막 젊은 사람들 막 보란 듯이 하다가 막 갑자기 경기가 와서 더위를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때로는 겸허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물질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명예도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오늘 한자적으로 별리층이다. 이 별리층은 뭐냐면 특별한 세포의 그룹인데 낙엽이 떨굴 때쯤 되면은 세포막이 특별한 엔자임, 효소에서 녹게 돼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경계인 벽이 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이거를 떨굴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별리층을 abscission layer라고 그래요. abscission. abscission 그럼 단어가 써요, 안 써요? 발음하기도 싫어요. 이 앱시즌이라는 거 뭐냐면 절단하다는 뜻이에요. 별리층. 절단되는 면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물질이 절단되고 뭐가 막턱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다잘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싶네요. 여러분 하는 사업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절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나무를 살리고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나뭇잎을 떨궈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더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라. 지금 당장은 뭔가를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주신다. 세 번째는 뭐냐? 한번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것이 끝인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겨울이 가면 뭐가 와요? 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다시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잠깐 손해가 날 수 있죠. 물질 조금 손해났다고 다리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결코 다리 쪽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손해가 와도 우리가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겨울이 지나가면 다시 잎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잎이 아니고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 가지 자연과학적이고도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은 무엇이다? 포도나무다. 우리는 그의 가지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떨어지는 낙엽이 아닌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로 꼭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엑시즌 레이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건강도 좀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깨지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네가 어찌 나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네가 나한테 거짓을 하면 안 됐지. 그런 마음이 배반감에 이 몸을 떨 때 가슴이 도려내는 것처럼 앱시즌 잘라지는 것 같은 잠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 오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은 뭐냐? 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 아픔, 절단의 아픔 가운데에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뭔가 좀 잃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이다? 우리 따라서 하죠. 시작이다. 우리의 뭔가가 잘라져야 주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너희는 결코 떨어질 낙엽이 아니다. 너희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뭘 맺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잠깐은 이 나뭇잎이 절단되는 아픔이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신령한 열매, 기쁨과 사랑과 소망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6절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불에 던져서 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설교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태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예정받고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도 가고 당연히 열매도 있고 축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때 영적인 유대인처럼, 영적 예루살렘처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예정받고 천국은 당연히 갈 것이고 놀라운

신령한 은혜, 하늘에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기름진 복을 마음껏 당연히 누릴 걸로 생각하지만 가지인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난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분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재 본 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이 분재라 함은 화분 분재에다가 재배할 제자. 화분에다가 아름다운 꽃나무를 가꾼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러지려고 덜렁덜렁해요. 그러면 이것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도 있고 안 살아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의 특징, 이 결정은 어디서 나오냐? 다발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지가 이 분재, 이 나무 기둥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관다발, 영어로는 vascular bundle이라는 건데 이 vascular라는 뜻이 뭐냐?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나무에도 혈관이 다발이 있다. 전선에도 전선 다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과 무기 양분이 지나가는 수관, 물관이 있고 영양분이 지나가는 체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재를 가꿀 때에도 이 바스큘러 번들, 이 관다발이 잘 살아있는 것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훼손된 것은 살기가 어렵고 고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런 일은 여러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멘해서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다가 막 손가락에 절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19 해야죠. 근데 그러기 전에 손가락을 생리식염수 같은 게 있으면 잘 씻어가지고 얼른 말하자면 학동이나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제 가야죠. 접합하는 대로 갑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여러분 절대 절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이것을 접합할 때 성공률은 뭐냐? 뼈를 붙여야 되고 인대를 붙이고 신경을 붙이고 동맥과 정맥이라는 혈관을 붙여 다 붙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혈관이 중요해요. 골격이 되는 뼈도 붙여야겠죠. 그리고 신경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대도 붙여야 돼요. 그죠?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피가 안 가면 괴사가 되죠. 동맥을 붙여야 되고, 동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맥이에요, 또. 정맥이 이것이 이 작동을 안 하면 피는 가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우렬이 돼서 파랗게 멍이 들고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무도 그렇고, 이 손가락도 그렇고, 이 바스큘라본들, 혈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명이 연결이 돼 있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교회는 다녀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가만히 보면 뼈는 있고, 인대도 붙었고, 근육도 있어 본 사역도 하는데, 혈관이 없어요. 모양만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점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씀의 샘플도 아무 이것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 좀 거부감이 일어나고 예배만 들으면 좀 졸리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됐잖아요, 이것이요. 여러분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돼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령한 연합이 되어져 있어야 가지로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주님과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예 절단이 됐든지 아니면 겨우 생명만 유지되는 거예요. 피가 좀 갈라다 말라다. 그러면 살아내는 있으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오늘 이 시간 혈관이 약한 분들은 혈관이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혈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뭐가 중요해요? 혈관이 중요해요. 영양주사나 맞을래도 그냥 혈관이 안 나오니까 막이 사람 가서 찔러, 저 사람 가서 찔러.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혈관이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뭔가 축복을 주려도 혈관이 좋아야죠. 아무리 좋은 영양가를 주려도 이것이 절단돼,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혈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 채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점부터 우리 교회는 0점은 없는 것 같고 가만히 보니 항상 주는 분은 한 1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 뚫레뚫레하고 해찰하는 사람들은 한 30점 정도 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자, 점수를 매깁니다. 내가 이제 골격은 이루었고 근육도 있고 뭔가 사역도 하는데 내 안에 혈관이 공급되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물어볼 것도 없죠. 자, 그것을 주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 있다? 사랑 안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엽이 떨어질 때,
마음이 애

내리는 듯한 고통, 상실의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묘약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막 발버둥 치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되고, 여러분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카멜레온 같아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자, 그렇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적당히 거하는지를 다시 한번 채점해 봅니다. 주님은 친절하게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알려주마. 10절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그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과 연결된 자예요. 영적인 혈관이 건강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영양분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관계도 보내고 축복도 보내고 모든 것을 보내고 싶어도 혈관이 좋아야 되는데, 혈관이 좋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계세요? 한 100점 정도 지킨다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헛웃음을 한 두 분이 하셨고, 나는 0점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실수라도 이렇게 긁지 마세요. 손드는 줄 알고 깜짝 놀라버렸잖아요. 두 사람이 목을 긁었는데 실수인 걸로 믿습니다. 그럼 한 50점쯤 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거의 99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려운 걸 물어봅니다. 성경의 말씀이 몇 개인데 이 66권을 그 몇 개를 지키냐고 하면은 어찌 대답할까요? 누가 평가를 할까요? 예수님은 항상 가르침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요, 어렵게 설명을 안 해요. 우리 같은 목사들이 부족해서 어려운 말 쓰지. 뭐, 탈리칭이네, 앱세지네, 가증한 말을 하지. 주님은 어려운 말을 안 해요. 우리 목사들이 잘난 체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간단하다. 그래서 그 계명을 딱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12절만 한번 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저것 아니고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제가 다 봤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좀 뭐 좀 사주라면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어디다 막 꼼쳐놓고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을 지어다.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맨 잔소리하고 맨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면 그래져요. 각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없으면 여보 전화해서 어디 갔어? 뭐 어디 갔어? 뭐 양말 하나도 못 찾아갖고 맨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할 거예요? 아예 주여, 저는 사랑 못합니다. 그냥 애지간지해야죠. 주님, 내 남편 못 겪어봤잖아요. 그냥 사랑은 그냥 아유,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럼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거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가장 집으로 가져가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는 제가 뺐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인데 그리스어에는 아가파테라는 한 단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가파테 알렐루스. 알렐루스는 서로란 뜻인데 이건 좀 적어놓고 외워도 좋아요. 아가파테는 뭐냐? 너희도 사랑하라. 알렐루스는 서로란 뜻이에요.
Love

each other. Love one another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그거예요. 서로는 일단 제쳐두고 너희도 사랑하라. 아가파테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신비로운 단어. 오늘 지금 이거 배우려고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가파테는 뭐냐면 2인칭 복수 형태예요. 너희들은 영어에는 그냥 love, 사랑하세요. 사랑해 이걸로 끝났거든요. love. 근데 그리스어는 분명합니다. 문법이. 아가파테 뭐냐면 2인칭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모두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주체적으로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이 사랑을 받아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아,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주는 게 좋다는 분이 70분, 받는 게 좋다는 분이 한 10분 정도 들렸거든요. 제 귀로.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정에서도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그죠? 나는 원래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아까 찬송에도 그랬지. 태초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나는 받을래. 나는 받는 데 기질이 좋아.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2인칭 복수. 너희 모두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딸들 주자. 사랑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IMF 때도 금반지 주로 어디서 나왔어요? 없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서로서로 형편에 맞게 사랑을 표현해야지 어떻게 바라는 거 받으려고만 하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가파테라는 단어가 현재 문법의 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에서 현재는 뭐냐?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거예요. 한 번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도 그죠? 주님, 주님, 이제 더 이상은 사랑 못 합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낙엽처럼 앱시전 딱 끊고 다시는 쳐다보기 싫으니까 이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원수도 사랑을, 저 사람 원수도 아니에요. 저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 양심이 있군요. 쉽다는 분이 몇 분 있겠냐.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랑을 딱 여기까지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사랑하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영어로 계속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서로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낙엽이 비록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증명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좋은 간증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삶 가운데 낙엽은 떨어져도. 어떤 젊은 엄마가 이제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춘기 아들이 중독에 빠졌어요. 컴퓨터 중독. 그러니까 엄마가 아가 컴퓨터 꺼내야지. 그러면 막 이 아기가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욕을 해요. 엄마라고 불러본 지가 언젠지를 몰라요. 얼마나 폭행을 하는지. 그런 것 뽑으라고 그래요? 폐륜이라고 하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달래다 달래다가 어느 날은 야 컴퓨터만 하면 어떡하냐. 학교 좀 가라. 학교도 안 가요. 학원도 안 가요. 친구도 안 만나고 밤새 컴퓨터만 해요. 그래서 야 밥이나 좀 먹고 와라 그랬더니 막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어떻게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거래요.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하늘을 기도해요. 아가파테. 사랑은 끝이 나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면 괴롭잖아요. 받았으면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좀씩 돌려보내자. 그 사랑을 받는 거에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다 밖으로 돌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밥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왜 가요 집으로? 밥을 잘해줘야죠. 아빠들은 잘 몰라요 이런 마음을. 저도 설교하면서도 몰라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이제 밤새 컴퓨터하고 두루누 있을 판인데 밥은 좀 먹고 와야지. 11시쯤 되면 장바구니 해가지고 밥을 몰래, 왜 몰래 해요? 나무 두드러 맞으니까. 밥을 하고 살짝이 나가고 또 밥을 하고 살짝이 나가고 가보면 밥을 먹어 있어요. 그러기를 이제 9일이

됐어요. 9일째 다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장바구니를 톡 떨었죠. 왜 그래요? 식탁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아들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놀랬는가 뭐 가인철렁해요. 근데 아들을 보내냐고 하면 엄마 가지마 밥 먹고 가. 우리 따라서 하죠. 같이 밥 먹고 가. 아들이 막 눈가가 촉촉해요. 막. 1년 반 만에 엄마를 불렀어요. 그 욕을 하던 그 아들이. 물어보니까 상담가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냐고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그랬는데 깨서 보면 밥이 차려져 있고 밥이 차려져 있고 한 사흘 나흘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랑 운전하고 가다가 아기가 졸랐겠지 어디 가자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야만 살았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 죄책감 때문에 나 때문에 아빠가 죽었구나. 또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현실적이니까 일하러 나가 돈 벌러 나가니까 이 아기는 그냥 그 죄책감을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엄마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바쁘자는 돈 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도 안 가 학교도 안 가 친구도 안 만나 이러니까 얘가 이제 컴퓨터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죄책감에 나중에는 이제 폭력성으로 드러나요 이게. 세상을 향한 원망, 교회도 안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9일째 오는 엄마를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엄마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포기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를 가가지고 상담받고 치료받고 운동하고 막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런 이치를 다 알려줬어요. 그 아이가 죄책감으로 비롯돼서 분노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다. 우리 따라서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파테 서로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지혜를 낸 게 뭐냐면 친척들한테 다 불러서 외갓집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 아들 이제 여행 한번 가자 치유의 여행이다 이래가지고 지리산 자락으로 다 호텔방 잡아놓고 친척들 싹 데려갔어요. 3박 4일 동안 딱 그 말만 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야. 너는 너무 귀한 아들이야. 이거를 만나는 친척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3박 4일 동안 단 한 번도 컴퓨터 얘기를 안 하고 스마트폰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중독이 상식적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중독은 더 강력한 중독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중독, 가장 강력한 중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줘도 매이지 않는 중독, 거룩한 신령한 중독, 사랑이죠.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소프트 파워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 사랑이고. 근데 우리는 이 소프트 파워보다는 뭘만 있어요? 하드 파워. 야놈 자식아 너 뭐 때려고 그러냐? 혼을 내고 막 용돈을 안 줘버리고 막 그런 걸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건강도 잠깐 잃어버릴 때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관계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남은 잎이 아니고 주님께로 꼭 붙어있는 가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자.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조금씩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언제까지 사랑하자? 뭐 따라서 끝까지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요. 잠깐은 혈관이 조금 간당간당 위태로웠을지 몰라도 주님의 영적인 혈관들, 동맥과 정맥이라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신령한 은혜가 옵니다. 신경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아 기도할 때인데 아, 찬양을 부르고 싶어. 나도 한번 교회에서 섬기고 싶어. 근육이 이어집니다.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0: 정말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이구나. 여러분, 그런 낙엽은 나를 잠깐 아프게 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 오늘 설교에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축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9일 11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호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있는 거 느끼시죠? 해가 제일 긴 날을 우리가 하지라고 하는데 지난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지가 지난 지 두 달이 넘었거든요. 해가 짧아지는 것 정말 당연한 거겠지요.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는 어김없이 낮의 길이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며 가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저녁 8시도 훤했거든요. 이제 느낌이 달라요. 아침에도 6시가 훤하지가 않아요. 계절의 흐름이 왠지 빨라지고 있는 것 느낍니다. 오늘이 8월 29일 토요일이죠. 이제 8월도 내일 모레면 끝나게 됩니다. 기승을 떨던 여름, 폭우에다 폭염에다 온갖 기록 가득 남기고 이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8월이 여름이 끝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미뤄놨던 일들, 풀어야 할 문제들, 챙겨야 할 일들, 우리 주변의 많은 잡다한 것들 잘 정리하시면서 새로운 달 9월, 새계절 가을 맞을 차비도 아울러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온병 국악 선교단이 연주하고요. 이어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게이펜 로드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에베소서 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이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4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08님 샬롬, 필요할 때 비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주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926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함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생활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네, 아주 좋은 다짐하셨어요. 또 0778님 병원 실습을 시작한 지 두 달인데 종종 혼나고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에 남아서 자꾸 생각나서 속상해요. 주님께서 제 마음 회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 8593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수고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16님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주말 과제가 감사 실천하기예요. 세상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0377님 한 주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7770님 하루에 5가지 감사함을 기억하고 생활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릴 때 사랑해 하고 말씀드리면 사랑해 하고 대답하시는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2083님 저는 광명에서 노상행상을 하는 배명자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세상을 청소해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답니다. 아멘. 4210님 최근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로 많이 다름을 알게 되고 저에 대한 원망처럼 들리는 말 때문에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몰라준다는 서운함보다 오랜 시간 제게 힘을 주었던 고마움과 감사를 먼저 생각해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 너무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2545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4648님 80이 넘어도 은혜스러운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5226님 귀는 두 개씩 만드신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만 만드신 이유를 늘 생각하며 지냅니다. 누군가의 말은 더 많이 잘 들어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적게하란 뜻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대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들으시기에 교만하고 헛된 말, 어둠의 언어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나뿐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 복음 전하는 복된 사랑의 입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049님 비타민보다 가장 강력한 피로회복제인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극동방송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흥사 빌리 선데이의 집회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했던 로드 히버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장으로 섬기던 교회에 약간 지능이 모자란 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온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 조이란 아이에게 대화도 많이 걸고 또 신경도 써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아이는 예배가 끝나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저를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짧게나마 대화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이 항상 유쾌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바쁠 때도 그 아이는 저를 늘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자기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조이의 아버지라는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와 놀아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즐거워하는 조이의 모습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몇 주가 지난 뒤에 조이의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또 몇 주가 지난 뒤에는 조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게다가 조이의 할아버지는 75이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무신론자였다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무신론자였던 한 가정을 예수 믿게 한 위대한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고 교회에 적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야고보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야고보서 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벨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5480님,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감사일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드려야겠습니다. 아멘. 1124님, 작년에 결혼해 태국에 살고 있는 딸이 예쁜 공주를 출산하고 집에 왔어요. 너무나 작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손녀가 기침을 해요. 기운이 맞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낳고 건강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9378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사랑 늘 간직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선교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5674님, 믿음 없는 남편에게 내 기분에 따라 대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202님, 딸이 사회초년생인데 3개월 종합병원서 수습되고 원하고 바라던 대학병원에 취업했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7513님, 어머니랑 아버지 병 간호하면서 듣고 있어요. 귀한 말씀에 언제나 감사하며 방송에 감사합니다. 2011님, 잠에서 깨면 감사기도 드리고 하루를 끝마치고 잠자리 들면서 감사기도 드리는 범사에 감사드리는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며 덕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022님,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서성전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내일 성도님들과 오후에 광명족구장에 모여서 족구대회를 할 계획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일 일정과 계획 속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웁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시편 38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소원과 탄식을 하시는 주 하나님, 어떤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나 어리석음으로 슬픔 중에 다닐 때에도 피곤하고 지쳐 고통으로 신음하며 탄식하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울 때에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저를 위해 성령님이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신실한 은혜를 신뢰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8편을 묵상해봤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독했던 8월 이렇게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미뤄놨던 일들 있으실 겁니다. 챙겨야 할 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잡다한 것들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세 달 9월 가을 맞을 차비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구보다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박물관 마룻바닥을 정성껏 닦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박물관 관장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학위까지 마친 사람이 청소일부터 시작하려니 아쉽거나 속상하지 않은가요? 그러자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 후 그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직원이 됐고 알래스카를 비롯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고래와 해양 포유류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고래학자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뉴욕 박물관 관장에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드루스 박사입니다.
1: 미국 격언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남보다 한 시간 먼저 나왔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평생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쓰레기질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늘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과 겸손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없다. 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에도 참 모든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복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0: 아멘.
1: 그래 우리 청취자들도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열심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아마 성공할 거예요.
0: 네, 겸손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과 신윤지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주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와 비즈니스,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어반브룩의 전철현, 신윤지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복합문화공간 어반부를 운영하고 있는 전철현 집사입니다. 국동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저희 공간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4: 오늘 저희들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광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모셨는데, 어반브룩 그게 무슨 뜻이에요?
3: 아, 어반브룩은 도심과 시내의 경계라는 뜻으로, 도심의 휴양, 힐링,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저희가 어반 브룩이라는 명칭을 하고, 도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문화와 복합 공간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때 여러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4: 그 설립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 올해로 9주년이 됐습니다.
4: 9년?
2: 예예.
4: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그 회사에 뭐 대표를 한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3: 아,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화, 비즈니스 모든 걸 같이 하는데요. 단순한 뭐 웨딩, 또 가족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예, 기업이나 또 저희가 유니크 메뉴로 기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브랜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어반브룩을 다녀가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엄청 멋진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2: 저희 어반부로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게 광주에 있었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듣는 말은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광주에다 건축하다 보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또 김정한 목사님 뵈러 서울 왔으니까 그 대박이 지금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아니 그런데 대표님은 증권회사에서
2: 예예
4: 돈 벌다가
2: 예.
4: 왜 이런 거를 저 여기 사모님이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하셨어?
2: 기획은 제가 했죠. 근데 운영은 여기 신주사가 합니다.
4: 그래서 여기 따로 왔고요.
2: 제가 따로 온 겁니다. 보완을 하고.
4: 그러면 그 규모, 빌딩 규모가 얼마나 돼요?
2: 한 연금평으로 한 1200평 정도 아유. 됩니다. 예.
4: 근데 그걸 지어서 이런 공간에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한다.
2: 예예.
4: 그럼 그 문화 행사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했다, 이거 괜히 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2: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도서관을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 올 것이고, 나이트클럽을 했으면 춤추는 사람 올 것이고, 근데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9년 전에 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는 직권회사 경력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한쪽이 좀 축되더라도 딴 쪽에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9년 전에 광주에서 이걸 오픈하게 됐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는 광주분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광주분들은 웨딩홀이야, 돌잔치야, 여기 레스토랑이야, 카페야. 좀 많이 헷갈려하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네.
4: 그러면 신집사님이 네. 참 일으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3: 이제 제가 한 일들이 조향과 사실은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그걸 제가 운영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특화되는 방법도 있었고 저희 오셨던 분들한테 돌잔치나 웨딩이나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한테 특별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향기를 만들어준다거나 예쁜 서비스를 해주는 거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4: 그럼 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네. 경제난은 없습니까?
3: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죠.
4: 어렵군요. 예. 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2: 그렇죠.
4: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극복을
3: 그때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웨딩의 시장이 있었다면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작은 프라이빗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 축소하라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더 특화되는
0: 전화 위복의 기회가 네. 되기도 그렇죠. 했겠네요.
3: 네네.
0: 지난 4월에는 전도대회 때도 귀한 섬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어요?
2: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의 그 의무가 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도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는 와중에 광주 극동방송에서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스케일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한 명 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방송국이지만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다니 흥분되더라고요. 그럼 그 행사에 내가 조금이나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가를 고민하다가 발대식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장소와 식사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4: 그러니까 발대식에 예. 하는 걸 보고 예. 뭐 좀 협력해서 도와주면은 3,000명 예. 전도가 되겠다.
2: 네네.
4: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2: 그렇죠.
4: 참 호남권의 전도대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지 않은가. 발대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사실 지난 4월에 참 두 번 모였어요. 광주 근변전센터 김대중 근변전센터에 가보니까 짜임새 있게 대회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때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는데 전도대회에 직접 참석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정철현 대표님
2: 예.
4: 깜짝 놀라셨다는데
2: 예.
4: 어떤 면에서?
2: 제가 전도대회를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예, 전도대회가 그 앞전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가봤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발대식을 섬겼는데 제가 섬긴 발대식을 주최하는 대회를 안 가본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크게 규모를 할 줄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김양호 목사님을 멀리서 뵙게 된 거예요.
0: 네.
2: 무대에 올라와서 당상에 계실 때 그래서 야, 이거 3,000명, 3,000명, 말은 쉽지만 이렇게 귀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연습한 거 보고 제가 실은 그 하기 전에 우리 국동방송 지사장한테 좀 말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를 했냐면은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우리가 경제개발 5년도 하는데 그냥 1년에

0: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대회장 갔다가 아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이거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야 이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0: 그렇죠.
1: 뜻이 그래서, 있는 예. 곳에 길이 있다.
2: 예. 예.
1: 하나님께서 해라. 내가 도와줄게. 예? 그러면 우리 신윤지 집사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어반부록이 어떻게 더 이 공간이 그러한 공간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집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귀찮다 해도 우리는 못한다.
3: 아니요, 저희 이제 어반부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 공공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섬김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시간의 관계상 어떤 물질의 관계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전에도 해외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부부 또 목사님 부분들을 한번 섬겼을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1: 뭐 지금 광주 전라남도가 이제 합쳐가지고
3: 네.
1: 더 크게
3: 네.
1: 아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모든 게 광주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기회도 어반부록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3: 네.
0: 맞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신집사님이 미인이요.
3: 아,
1: 어떻게 만나셨어?
0: 아,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보통 방학하면 대학생들 의학원 많이 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저도 이제 그 중에 일부였는데 항상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일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어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보고 이제 어법을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생활 일어로 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 그냥 일어 회화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따라가기 힘들 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제하고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우리 심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여자다.
1: 네. 아니, 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신집사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놨죠?
0: 제가 정말 이렇게 좀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데 일찍 가면은 제 옆에 안 앉고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방법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안 돼서 그 30, 40년 전에는 책을 한번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1: 그렇죠.
0: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일어책 한 권이 이제 끝나니까 회식을 하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 강사님한테. 그리고 강사님한테 센세이 네 신상 옆자리 좀 앉히게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자리를 못 앉히겠습니다. 기회를 좀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회식 장소 갈 때 옆자리에 좀 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2: 사전 작업을 하셨네.
0: 네.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앉은 사람께 앉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자리를 변동해서 앉아봅시다. 이러고 딱 바꾸다가 저를 마지막에 우리 신집사 옆에서 딱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있더라.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굳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호감을 사기 위해서 모든 단어는 다 사용한 것 같습니다.
2: 미인을, 그 시간에.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맞네요.
1: 관심을 보였어 그때?
0: 아니 관심 안 보였어요. 네. 그 이후로 5년을 했다니까요.
2: 아 5년을 따라다니셨어요?
0: 예예예. 예, 예.
3: 아니 그런데 이게 2년이라고 저희 아파트 한 동네 주민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찮게 만나서 계속 만나게.
1: 그럼 언제 마음이 간 거예요?
0: 예, 꾸준히 저는 최대한 대로 많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그렇죠.
0: 일부러라도 약속을 정하고.
2: 전략이 일부러라도 있으시네요.
0: 아, 그렇죠. 전략과 전술을 잘 써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참 대단하다.
0: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의지 한국인입니다.
1: 네.
0: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될 때까지 저는

0: 안 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도의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왔거든요.
1: 노력했죠.
0: 예, 예.
2: 의지의 한국인이 저런 네. 어떤 의지가 또 있으신지 찬양 듣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 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럼 이제 자녀를 몇 분이요?
2: 세 명입니다.
1: 세 명.
2: 예예.
1: 아들.
2: 딸만 셋입니다.
1: 딸만 셋.
2: 예.
1: 예. 그래도 뭐 요새는 딸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어반 브룩이 이제 어떠한 공간이 됐으면 하나. 우리 신 집사님은 사람과 경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네. 그게 거기서 이루어져요?
3: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첫 아이의 생일, 나의 첫 결혼,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경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고객 행사마다 많이 좀 신경을 써드리는 편이고 또 그 다른 기업하고 조금은 다르게 차별화시켜드리려고
1: 그러면 했으니까. 그걸 경영하면서 네. 대표님하고 남편 되시는 분하고 네. 혹시 의견에 갈등은 없었어요?
3: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사실 있죠.
1: 그래도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네. 신 집사님을 꿰셨으니까 네. 말 들을 거죠?
3: 저희 남편은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그걸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1: 그게 뭐 천상연분이라고 그러죠?
4: 잘 보완이 되시겠네요.
2: 네, 보완이. 네. 네.
3: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 써야 될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1: 다음에 광주 갈 때 저도 그 한번 볼게요 거기.
3: 네네. 네
1: 어떻게 하고 계신가.
2: 영광이겠습니다.
1: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2: 직원은 한 평상시에는 15명 정도 있고 행사하면은 이제

0: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알바생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많이 올 때는 한 15명도 20명도 오고 그러니까.
1: 두 분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도 들려주시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저는 어반부르기 어떻게 보면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국제 교류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그래서 프랑스 축제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 달에 프랑스 축제가 2회째 열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협찬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또 프랑스 협회하고 그다음 광주 관광공사하고 아주 염색박물관하고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좀 더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국제 교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2: 그런데 두 내외 간에 이제 믿음 생활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겠죠?
1: 네.
2: 예.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나가시다가 전 대표님이 네. 그 교회보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겠다.
0: 네.
2: 근데 여기서는 애들 때문에 그냥 그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교회가 어디예요?
0: 강주의 계자식 교회입니다.
2: 네, 교회 자랑 좀 해보세요. 왜 그 교회를 꼭 가야 되나?
0: 제가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실은 네. 저는 모태 신앙이 천주교였어요. 그 유아설에도 받고 실은 결혼도 천주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개인이 아주 서운해하셨는데 결혼식까지 천주교에서 하고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와이 며느리가 그랬는데 아내 얘기는 남편 없지 않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 여긴 개신교고
0: 예, 저는
2: 천주교.
0: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따라다니다 봤는데 이제 좀 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출석과 냉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요즘 유튜브 할 때라니까 유튜브 바쁘다는 핑계로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그럼 똑같이 다니면 또 나중에 냉담을 할까 봐 이 앞전까지는 말 그대로 와이프 손잡고 다녔던 거고 내가 스스로 한번 정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한번
2: 다녀봤고
0: 예, 예. 서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탐방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가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2: 댕겨보고
0: 예, 예배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계자식 교회도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가 나하고 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내가 그 출석과 냉담을 반복하지 않고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건데 또 좀 책임감도 의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여기 다닌다 하면 다닐게. 천주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어요.
2: 신주사님께서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 교회 오래 댕겼고 네. 또 왠긴다는 게 부담이 되고 근데
1: 네.
2: 교회를 왠겼을 때 따님 셋이 다 네. 반대 안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3: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2: 반대했죠?
3: 네. 근데 이제 아빠를 보고 아빠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심 기도해서 그러면 아빠가 가고자 한 교회에서 자기도 정착해서 다시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같이 열심히 다니고
2: 그럼
3: 있습니다.
2: 그럼 따님들이 지금 다 출가했어요?
3: 아니요. 다 저를 도와서 지금 같이 사업에 한 파트씩 맡아주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희가 3대째 플로리스트여서 저희 그 한국화를 전공하는 친구가 한 사업의 파트를 크게 맡고 있지요.
2: 그런데 좋은 신랑들 들어오면
3: 네 배우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3: 네.
2: 뭐 아버지처럼만 하면은 네. 문제 없겠네요.
1: 네. 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분께서 또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서요.
3: 네.
1: 어떤 말씀인가요?
0: 잠언 22장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계자씨 교회를 옮긴 다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12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시가 종이 울리면은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는 잠언을 그리고 쭉 읽어가는데 22장 4절 말씀에서 마음이 탁 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이 와닿아서 그 다음부터는 22장 4절을 계속 읊었어요. 매일 그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러다가 우리 계좌식에

0: 예, 박수영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 오는 날 이 어반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다가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신방하시다신가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아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잠언 읽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매일 이걸 읽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도 이렇게 외우면서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까지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은혜다.
2: 네.
1: 그저 두 분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2: 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저에게는 늘 알 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대학에 간 뒤부터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단기 선교와 비슷하게 유럽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글씨로만 보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운 질문도 하게 되고 정말 아는 만큼 들리는 것이 신기합니다. 성경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느껴보니 더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들려지는 진실한 간증 또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2: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그 전도대에 3,000명이 3,000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깨닫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3,000명이 왔을 텐데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1: 그러면,
0: 예. 교자식 교회를 제가 등록하고 다니다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매주 새 신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새신자분들이 다 정착을 하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나? 내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교회 이제 목사님, 전도자님한테. 그랬더니 막 그게 기도 조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는데 이분들이 잘 자리를 잡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1: 양육을 해요.
0: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 어반부라는 공간에서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이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왜 계좌시에 왔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새 신자가 오시면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서로 알아주고 또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 교육을 마치든지 아니면 도중이라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구역장님하고 새로운 이렇게 새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새신자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다과도 나누면서 하는 것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흔쾌히 받아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이게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받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게끔 주변 여건이 잘 조성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1: 심집사.
3: 저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정말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반부르기 어떤 통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이제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영육이 강건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서 건강 주시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도 참 기대가 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복합 문화공간 어반 브룩을 운영하고 계신 전철현 대표님, 신윤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우리 지역에 시작된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지금까지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견디기 힘든 무더위를 시골 어르신들은 아침부터 볶아먹느다라는 말로 표현하곤 하십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한 모친께서 교회 안은 천국인데 밖은 지옥이네? 라며 뜨거운 날씨를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가 지옥이 이 정도면 견딜만 하겠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 외에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도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불못은 불타는 항구 곧 바다입니다. 감히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이 불타는 바다 곧 지옥입니다. 누가 이 지옥 곧 불타는 바다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지옥 불바다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지옥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지옥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버티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실존하는 지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불바다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과 49절 45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풀무불을 옛날에는 쇠를 녹이는 대장간 불이라고 했고 지금은 쇠가 녹아 펄펄 끓는 용광로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쇠 녹는 온도는 약 1335도이기 때문에

지옥불 온도는 최소한 1500도 이상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 곧 죄인을 갈라내어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바다에 던져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인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고통에 겨워 이를 바득바득 간다고 합니다. 잠을 자면서 이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잠자면서 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잇몸이 부서질 정도로 이를 갑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잘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도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하는 곳이 바로 불타는 지옥입니다. 불꽃 때문에 이를 가는 고통 중에 물 한 방울만 먹고 싶어도 물 한 방울이 없어 먹지 못하는 곳, 다시 말해 뜨거운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이 용광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이 영원하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지옥불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지옥이 영원하다는 말은 죄인이 끝없이 고통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지옥에서는 고통을 잠시도 쉬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이고 낮이고 불꽃이 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죄인이 당하는 고통 또한 잠시도 아주 잠깐 찰나도 쉴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고된 훈련을 받다 10분간 휴식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옥은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계속 고통당합니다. 고통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기 때문에 잠시 쉴 수 있는 희망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도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옥 불못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지옥에 대한 더 끔찍한 말씀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66장 24절에서도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처럼 무섭고 고통스러우며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8, 9절 말씀에서 세상 모든

0: 모든 사람에게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손과 발, 눈까지 빼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불바다에서 죽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며 잠시도 쉬지 못하고 물 한 방울도 없는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하는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애청자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아십니까?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이맘때쯤 어김없이 등장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매미, 잠자리, 귀뚜라미, 그리고 반딧불이 있죠. 그런데요, 이런 곤충들 성경에 나올까요? 반딧불이나 매미, 잠자리는 나오지 않고요. 귀뚜라미는 레위기 11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팥중이 종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으로 말씀되죠. 이들 작은 곤충들은 변화하는 계절의 길목에서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래서 더 친근하죠. 그 중에 매미나 귀뚜라미는 수컷만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암컷을 부르는 몸짓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가녀린 곤충들도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끄럽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소리의 이유를 생각하며 듣는다면 더 고즈넉한 낮과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삐 어디를 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며 무엇에 눈길을 주고 있습니까?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우리네 삶인데요. 피곤하죠?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 우리로 편히 눕고 새 힘 주시느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웨이홈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참 어쩜 이렇게 변함없이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설레고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 담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네, 그런 모습들과 마음들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같이 할 텐데요. 6634님 첫 사연이에요.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와 동시에 심준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막 아유, 이게 웃음을 참기가 힘드네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입한 로드 아저씨 노래 신청곡 이름으로 어제 저희 장애인 복지관 옛날 누나야 친구 생일 축하 노래 마음 자체 이름으로 선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려주실 거죠? 부탁해요. 네, 6634님. 그 6634님은요 그냥 시인이에요. 아, 여러분이 사이사이에 그 문장 부호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넣지 않고 이렇게 사연을 쭉쭉 써주시는 아, 이 묘미가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저 출석 체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심정구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단골 찐팬이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저에게도 무슨 팬이 있네요. 아유 이거 참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참네. 네,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되고 아 그거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도 성동구 내에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6634님의 팬입니다. 야, 이런 문체에 이런 사연 어느 방송국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이 그리고 누나야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생일 맞아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방송국에 이렇게 신청곡 같이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띄워주는 이렇게 좋은 친구 네,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 8858님 죄송해요. 6634님 신청곡 죄짐 맡은 우리 고주 가입팬 로드 아저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연을 나누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복이요. 네, 감사합니다. 8858님 네, 사연 네, 이제 함께 나눠요. 목사님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청곡은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네, 8858님 네, 사실 이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정말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참 이게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8858님. 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신청하셨을까요? 네, 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의미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바로 이것이죠. 성도로서 살아내야 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득 뒤돌아보고 또 현재의 나를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지요.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만 비추어 봐도 너무나 큰 실수와 잘못들을 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이나 낙심 대신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네, 이런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8858님 신청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8858님 신청곡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이어스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ABC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노래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제1회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함께하는 활동지원사 열창 노래 경연대회가 오는 9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듀엣으로 참여하거나 활동지원사가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 실력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일상에서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이번에는 음악으로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원인이 돌봄과 서비스의 관계를 넘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도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식 개선과 환경 생성형 AI 활용 등을 주제로 하며 장애인 개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8월 31일까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더 넓은 사회와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장애인의 표현 활동과 사회 참여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해가 넘어간 서쪽 하늘에 유난히 밝은 별빛이 있습니다.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등장하는 바로 그 별, 금성입니다. 동요에는 새별로 불리우고요. 한자로는 계명성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밤을 열고 새벽을 깨우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

이 장에서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상징이 됩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깨어나 일어서서 행한다면 낮이나 밤이나 은혜 안에 충만할 겁니다. 팀룩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생각 해보시죠. 특히 요즘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이 늘어서 속도 제한도 많고요. 방지턱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방지턱 덕분에 우리는 잠시 엑셀에서 발을 떼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게 되는데요. 조금 늦게 가는 대신 누군가를 지킬 수 있고 나 역시도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또 예수님이 삶의 방지턱이 되시기도 합니다. 내가 내 뜻만 앞세우고 너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갈 때 주님이 한 번씩 내 속도를 늦추시는 거죠. 그 순간에는 왜 내 길을 막으시나 싶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그 멈춤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고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방지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몸과 영혼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 첫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늘 빨리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조수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오베엣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박광리 목사님의 책 예수로 충분하다에 담긴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상속분의 재산을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 그의 자의식, 그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밥은 먹여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살리려면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 죄인일 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방금 들으신 세 곡, 달빛마을의 주님과 같이, 강중현의 비 준비하시니, 진아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였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박광리 목사님의 예수로 충분하다 중에 한 부분 낭독해 드렸는데요. 탕자는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품꾼이라도 되겠다.

보면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래 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좀 애쓰기도 하죠. 좀 더 잘 살아야지 더 사랑받을 것 같고 또 기도도 좀 수려하게 잘하고 믿음 생활도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 조금 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복음은 반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나를 향해 달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돌아온 나를 품꾼이 아닌 다시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혹시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기엔 조금 내가 멀리 왔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보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걸음이 더 빠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길 바라면서 다음 곡 이어 듣겠습니다. 오지인 씨가 부르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도현의 베드로의 고백, 안산 시립합창단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자, 이하나의 쉼표와 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점검합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일로 과연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보는 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앞을 보는 일로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하는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네, 사람이 자기를 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이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지만 결국 자신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춰보길 원하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케이시 트로콜리의 I Love You 영어 찬송 첫 찬양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은총 입은 종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빛을 향하여. 어둠 속에서 수용해 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달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바다나 수영장에서 헤엄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엄청 무서운 경험일 수 있다.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뭔가에 부딪힐 것 같아 불안하다. 육지나 수영장 끄트머리처럼 길잡이가 될 만한 표시를 선명하게 볼 수 없기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어떤 날은 사는 것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들고 나온 뜻밖의 의견에 부딪히기도 하고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실망과 충족되지 않은 기대 앞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에 덜컥 겁이 난다. 볼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팔 한 팔 뻗으면서 빛을 향해 헤엄쳐 가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광현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수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웅기장이의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이신형님의 기타 연주 찬송, 국립합창단의 찬송 연이 함께합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희생을 계획하셨죠.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예비했고 못을 주조할 철광석을 기꺼이 지구 심장부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가롯 유다를 여인의 태중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판도를 움직여 빌라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도 모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계획대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휴의 내 주님 입은 그 옷은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호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이 시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0: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회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4: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즐거운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한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방학을 보내며 새 학기에 대한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 다짐

다짐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은 실망스럽게 보내고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서 또 잘하니까요. 왜 실패했는지 생각하며 다시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 방송도 함께하며 우리 모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혜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방학을 보내며 어떤 다짐을 했었나요?
1: 이 학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2: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거야.
1: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
0: 이런 다짐을 해보았나요? 물론 여러분을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무엇보다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거룩하게 살래요 하고 다짐하며 2학기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를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나쁜 것, 죄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 이 세상을 살기 원하세요. 다른 친구들이 옳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며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아, 이런 말 하는 건 유행이야. 유행이 뒤처지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며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달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원하셔. 이렇게 말하면서 멋지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때리거나 욕할 때 똑같이 욕하지 않고 바른 말, 듣기 좋은 말, 예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나쁜 생각들이 자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아껴주는 예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가 하고 유행처럼 보이는 행동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라면 따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래요. 이렇게 다짐하면서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의 2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거룩하게 살래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진 2학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선샤인 키즈의 거룩 거룩 거룩,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노아예요. 내가 왜 또 나왔냐고요? 지난 토요일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꼭 가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어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또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과 지난 토요일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미친 거지. 아, 미친 게 분명해. 아니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배를 만들어?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을 듣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위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경험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쟁이라고 놀리거나 교회 다닌다며 착한 척 하기는 이렇게 비웃거나 하나님이 어디에서 보여줘봐 그러면 나도 너처럼 교회 다녀볼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친구나 사람들을 만났었나요? 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사람을 정말 불편하게 한다니까 아니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말하는 거야? 정말 불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몹시 불쾌하게 여기며 싸울 건가요?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옳은 일을 멈출 건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분명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견디셨는지 어떤 고통을 견디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땅 위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와 노아 가족은 죽지 않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로 노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제사를 드렸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

뉴스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친절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 상냥한 말, 바른 말,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여러분. 외로운 친구를 위로하는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주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노 하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스 하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순종대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하는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용기를 주세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 상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대장이 되도록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웃고 놀릴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씩 하나씩 매일 매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난 하나님께 충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

명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인사드립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일상이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시간,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코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조리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올려드리고 식탁 손님 모시겠습니다.

0: 아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요리하시는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먹는 건 저희에게 참 큰 기쁨도 주고요. 또 위안도 주고 휴식도 주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사실 음식 때문에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음식으로 행복해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 맞아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은 여러모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음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희가 먹는 음식, 매일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것에 관한 논쟁이 이미 있었습니다.
0: 네.
1: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네.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 즉 초대교회 당시에 일부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이 폐하여졌으니까 음식법들을 다 따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고 그냥 마음대로 인생을 즐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군요.
1: 네. 그것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6장 13절에 등장한 내용인데요.
0: 네.
1: 곧 뒷부분을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몸 역시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이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 맞고
0: 네.
1: 또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일부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0: 네. 우리의 영뿐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몸이 내

0: 꽃이 아니고 주님의 꽃이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드네요.
1: 맞습니다. 그렇게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들이고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무의미하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 같지만 그매 순간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0: 네, 저희 몸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목사님.
1: 맞습니다.
0: 또 건강한 먹거리, 이것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1: 네, 그럼요. 사실 먹는 것과 건강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건강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0: 그래서 더 함부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건강보다는 맛있는 거 위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0: 네, 막
1: 작용하면서
0: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1: 그렇죠.
0: 폭식을 하기도
1: 네.
0: 하고요.
1: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건강한 것보다는 좀덜 건강한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목사님은 먹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신경 쓰고 계신 게 있으세요?
1: 네, 사실 저도 뭐 굉장히 고기 같은 거 좋아하고요. 또좀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맵고
0: 네.
1: 짜고.
0: 그래도 조금 이렇게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잖아요.
1: 네,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덜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는 요즘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고 있어요.
1: 네.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요.
0: 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늘 요즘에는 물병을 갖고 다니는 걸 습관화하고 있는데요.
1: 네.
0: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1: 아, 네.
0: 좀 추천드립니다.
1: 네, 저도 한번 꼭 해봐야 될것 같아요.
0: 네.
1: 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김태용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저희 몸을 잘 보살펴야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1: 네.
0: 소개해 주실 음식은 왠지 더 건강한 먹거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1: 네,
0: 드는데요.
1: 맞습니다.
0: 어떤 음식인가요?
1: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재료 중에 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0: 네, 뭐 계란, 두부 이런
1: 네,
0: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1: 맞습니다. 오늘 제가 두부 이야기를 조금
0: 아,
1: 해드리려고 해요.
0: 그래요.
1: 네, 두부는 아시는 것처럼 뭐 콩으로 만들죠. 이 콩으로 만든 두부가 사실 몇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0: 아, 네, 매운데.
1: 네, 매운데도 그 미국 사람들이 두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 음식이다. 이런
0: 네.
1: 생각을 하게 돼서 한국식 순두부찌개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두부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강한 식재료인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도 콩을 즐겨 먹고 잘 먹죠.
0: 그쵸. 여러 가지 조리법도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꼭 두부로만 먹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재료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대표적인 두부와 또 콩으로 만든 된장 그리고 두유를 같이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김태영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유가 들어갔다니까 참 또 생소한 것 같네요.
1: 네. 요리에는 잘 안 쓰기는 하지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그런데 정말 의외로 너무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아요.
0: 네. 두부와 된장으로 만드는 조리법에 두유를 넣으면 어떤 상승효과가 있나요?
1: 그 고소한 맛이 훨씬 더 배가 되고요. 또 두유 자체가 농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농도를 잡을 때 쓰는 건 전분을 많이 쓰잖아요.
0: 네. 네.
1: 전분보다 두유를 쓰면 건강도 잡고 또 맛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0: 네. 농도를 조절해 주는군요.
1: 네.
0: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조리법 이름은 두유로 만드는 두부 덮밥.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럼 소개해 주세요.
1: 네. 사실 우리 라디오로 청취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쉽게 상상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쉽게 이야기하시면 마파두부 아시죠?
0: 네.
1: 네. 마파두부의 된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파두부와 비슷한 음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재료도 마파두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빼고 저는 부침두부를 사용을 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먼저 부침두부를 잘게 깍둑 썰기를 해서 기름을 조금 많이 두르고 충분히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부를 빼어주고요. 두부를 뺀 그 기름에다가 그대로 야채들을 볶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버섯, 양파, 애호박 같은 것들을 넣고 볶거든요.
0: 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좋아하는 네. 야채들 추가하시거나
1: 네,
0: 또
1: 맞습니다.
0: 빼시거나 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뭐 파프리카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가지도 되게 좋아해요. 가지를
0: 네.
1: 기름에 볶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시는 야채들 이렇게 넣고 볶으시다가 다진 마늘과 다진 파를 넣고 이렇게 같이 볶아주시는데요. 충분히 향이 나올 때까지 볶아주시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물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0: 네.
1: 물을 자작하게 부어주고 거기에 된장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다음에 간을 맞추시면 되는데 간은 간장하고 소금으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유를 넣어서 농도를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0: 한 어느 정도 넣어야 하나요?
1: 물은 사실 굉장히 자작하게 넣어서 재료들이 어우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제 농도는 두유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보다 두유 양이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이런 짜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파두부 같은 그런 걸쭉함이 나오게끔 네.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거의 다 된 건데요. 밥 위에 그 만든 소스를 부어주시고 아까 따로 노릇하게 구워서 빼놨던 두부를 위에다 올려주시고 파나 깨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 장식해 주시면 아주 맛있는 된장 두부 덮밥이 된답니다.
0: 네. 두부는 부쳐서 밖에 빼놓고 네.

0: 야채를 볶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두유를 네. 붓고 된장을 같이 섞어 놓는 네.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어른들은 좀 매콤하게 먹고 싶다. 네. 고춧가루도 넣어도 될까요?
1: 그럼요. 저는 고춧가루도 넣기도 하지만 청양고추로 넣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은 된장에다가 고춧가루 섞으면 그 중국식 두반장 느낌이 확 납니다.
0: 네.
1: 그래서 고춧가루를 많이 섞으시면은 된장의 느낌보다는 약간 중식의 느낌이 더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어주시면은 된장찌개 같으면서도 칼칼하고 또 두부의 식감과 두유가 어우러져서 나오는 고소함 때문에 사실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맛있게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저희 집 애들은 꼭 고기를 넣어야지 먹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고기도 좀 넣어도 될까요?
1: 원하시면 고기도 좀 넣으셔도 돼요.
0: 고기는 어느 시점에
1: 넣으면 돼요? 돼지고기 가른 거를 야채랑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0: 네, 그러니까 두부는 노릇하게 네. 부쳐서 빼놓고 네. 야채 볶을 때 네. 고기도 같이 볶고 네. 거기다가 된장도 넣고 네. 물, 두유
1: 네,
0: 네 이렇게
1: 맞습니다.
0: 넣으면 되겠네요.
1: 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건강 음식은 좀 맛이 없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자극적이지도 않고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 신선한 재료로 근데 드셔보시면 아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조리 과정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 네. 야채 다지는 거나 기름을 써야 돼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두부는 쉽게 썰리잖아요.
0: 맞아요.
1: 케이크 칼 네. 같은 걸로도 네. 쉽게 잘라지기 때문에 두부를 같이 자르면서 두부의 촉감도 한번 만져보게 네.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네요. 야채 써는 건 좀 위험한데 네. 두부는 썰어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우선이 오늘 두유로 만드는 두부 덮밥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요리를 만들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이 요리를 만드시면서 주의하실 거는 간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너무 짜지 않게.
1: 네. 정말 실패하기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된장 자체에 웬만한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된장만 잘 풀어주셔도 간이 충분히 잡히고요. 거기에 조금 향을 더하기 위해서 간장하고 그래도 조금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만 조금 더해서 간을 잡으시면은 얼마든지 그 된장의 풍미가 두유랑 합쳐질 때 굉장히 증폭이 돼요.
0: 네. 한 번도 안 먹어봐서
1: 네. 네,
0: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
1: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네.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오늘은 두부, 두유, 된장, 덮밥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유도 들어가고 두부도 된장도 다 건강한
1: 네.
0: 먹거리여서요.
1: 네.
0: 먹으면 왠지 막 건강해질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 목사님 아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특히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신앙은 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특별한 행위들을 할 때 뭐 교회를 간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특별한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하는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 한 끼 한 끼를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네. 김태용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방송 들으시며 느끼신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돌보심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안에 있음을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배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삶으로 부르는 하박국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기도와 응원 덕분에 중국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짧고 굵은 선교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은 사도행전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중국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

아침부터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에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예배 때마다 공안이 한 명씩 참석해서 그 예배를 지킨대요. 설교자는 중국 당국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교회는 다 지하 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이죠. 지하교회 성도인 한 자매가 저희들을 몇 시간 동안 섬겨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신실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우리 교회도 지하교회다 족구였는데 진짜로 받아들이고 한국에도 지하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순간.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는 이곳과 달리 자발적 지하교회다라고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를 중국으로 초대하신 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중국에는 짝퉁도 많고 가짜도 정말 많은데 딱 한 가지가 진짜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바로 정답을 말했습니다. 목사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맞습니다, 목사님. 웃으시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었겠죠. 나는 진짜 목사인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진짜 목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존경할 만한 진짜 흠이 하나도 없는 목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음을 알고 흠을 숨기지 않고 그 흠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닐까요? 가짜 목사는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진짜 목사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성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진짜 목사는 시선이 늘 아프고 연약한 자를 향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누가 아픈지 누가 신음하고 있는지에 시선이 가지요. 가짜 목사는 자기의 목회적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만은 진짜 목사는 자신이 사라져도 복음이 남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목사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이게 과연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박국서를 3주째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박국서는 어쩌면은 진짜 성도 프로젝트라 할 수도 있어요. 하박국의 마지막 여행지로 한번 함께 떠나가 봅시다. 제가 저번 주에 요태계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엘리 비제리슨 밤이라는 책, 나이트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엘리 비제리슨 책 중에서 나이트라는 이 책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샹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진짜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희곡의 배경을 보면은 1649년에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해요. 처참하게 학살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있는 샹고로드라는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샹고로드에서 모두 학살을 당하고 그 마을에는 살아남은 사람은 여간 주인인 베리시와 그 딸인 한나라는 딸, 유대인은 두 명만 살아남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딸인 한나도 폭행과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그날 어떤 유랑 악단들이 마을에 나타났는데 그 날이 마침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이었습니다. 불임절이었는데 그 마을에 세 명의 유랑 극단이 나타나 배우가 찾아와서 오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연극을 마을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여간 주인인 베리시가 막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외쳐요. 구원에 대한 건요? 무슨 구원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 있나요? 그런 입에 발린 연극들은 집어치우고 연극을 하겠다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재판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져서 마을에 뭐 가톨릭 신부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합니다.

현장에 세워요.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학대와 방관의 책임을 물어서 피고로 하나님을 연극에 세웁니다. 그때 베리시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백성들이, 민족들이 학대를 받고 모두가 학살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보고도 침묵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것이 아니고 아셨다면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아주 잔인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유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죄 많은 신입니다. 이렇게 유죄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검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변호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변호 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 책에서는 이름이 샘입니다. 샘. 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겠습니다 하고 자청합니다. 그런데 이 샘의 변호를 들어보니까 이 변호가 놀라울 만큼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유죄다 하는 베리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 없다. 잘못할 리가 없다. 그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잘못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잘못하게 보이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악용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없다.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함을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살을 당한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자들의 모든 입들 다 막아버렸습니다. 너희 잘못이다. 유대인들을 죽은 것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이다. 다 논리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 희곡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변호를 했던 이 사람, 이 샘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 정체가 누구였을까? 이 샘이 사탄이었습니다. 마귀. 놀랍게도 이 반전이 이 상고로드의 재판에 아주 핵심적이며 이 희곡 전체를 깨뚫어 버리는 칼날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이 책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성경이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언제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말했죠. 사단이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나타날 때 여러분 가장 하나님 편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해서 나타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보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사단은 여러분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도 하나님을 닮은 것 같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변호하는지 그런 변호를 통해서 오히려 고통 닿는 사람들은 네가 그따위 짓 하니까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고 무조건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사탄도 여러분 그럽니다. 사탄의 이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찾아서 회개하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듣는 환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환자가 암이 걸린 환자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병으로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죄책감까지 받고

받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들 만날 때 있죠.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애타하고 눈물 흘리는 그 부모들에게 얼치기 하나님의 변호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얼치기 변호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그동안 가정예배를 제대로 안 들으셨죠? 가정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가정예배를 드려야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지요.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교회도 안 오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얼치기 변호사가 되어서 부모를 피고석에 앉혀서 그 아픈 상처에 더 아프게 찌르는 가해자가 됩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변호나 원인 분석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진 부모에게 딱 필요한 사람은 함께 울어줄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11조 도둑질인 거 아닙니까? 11조 안 내지요. 야,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신 것은 아닌지요? 이러면서 변호사 노릇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의의를 가장한 이 얼치기 변호사들.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또 상담을 하다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얼치기 변호사들. 만나서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직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면 곧바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이 얼치기 변호사들 가정에도 많아요. 배우자는 여러분 지금 마음을 알아달라 하잖아요. 아프서 힘들어서. 내 배우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시키지 않는 하나님 변호사 노릇하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욥기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죄는 그 욥이 극도록 고통을 받고 눈물 흘리며 호소를 하는데 욥의 울음소리에는 귀를 닫고 얼치기 변호사 노릇한 것. 그게 죄입니다. 그 친한 친구가 그토록 아파하는데 눈물 흘리는데 호소하는데 그 호소는 듣지는 않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겠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거친 말투와 욥의 모든 주장을 옳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욥기 후반에 보면 욥을 꾸중합니다. 사나이 대장부답게 허리 딱 메고 내 말 대답해봐 하면서 막 혼내거든요. 욥기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대어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욥의 항의 자체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 항의하는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눈길과 하나님을 향한 손길과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떠나지 않고 투덜거리더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투덜거리고 항의를 해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지 이 태도를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욥은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 당신은 잘못된 신입니다 하면서 밀어내기 위하여 따진 것이 아니라 성경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달린 거예요. 밀어낸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너 집에 들어오지 마라. 절대로 집 나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성경도 엄청나게 반어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는 욥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진짜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변론하는 욥의 친구들에게 크게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욥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욥이 너를 용서해야지 내가 너 용서할 거야. 이 얼치기 변호사 짓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고난받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는 얼치기 변호사 노릇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 있는 겁니다. 아주 쉽죠? 변호사 노릇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사람의 눈물 옆에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엘리 비젤이 샹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 마지막에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변호할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변호가 하나님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호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죄를 입증할 변호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울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누군가가 지금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섭리를 변호하노라 이 바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걸 신약성경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여야 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판단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옆에서 울어주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박으면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것입니다. 고통과 실패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거 외에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변호할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변호하는 것에는 다 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아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그 기쁨에 같이 웃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은 뭐 성경 많이 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은 여러분, 참된 성숙이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는가로 드러나지 않고요. 진짜 신앙 성숙은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시기하지 않고 진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저거 예수 저렇게 믿다가 저래 될 줄 알았다, 이 판단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곁에서 함께 조용하게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불쌍해서 어째요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으로 믿음이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여러분들의 웃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하면 아, 이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뭘 보고 울고 뭘 보며 웃는 것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진짜 잣대거든요. 눈물과 웃음은 너무도 정직하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고백은, 참된 신앙은 내 입술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우는지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들은 죄인이고 한심한데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니까. 사랑한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며 가장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꾸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꾸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반대로 사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향해 꾸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중국 가서 한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은 체육교사 생활을 석 달인가 몇 달을 하다가 학급 교사가 자기 제 맞는 옷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고 부동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100억을 벌고 또 몇 년 지나서는 1000억을 넘게 버는 어마어마한 신흥 갑부가 되었다고 해요. 외모로 딱 보니까 상남자예요, 상남자. 그냥 딱 보니까 아, 남자네.
그분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권에 얽혀있던 수많은

인간관계를 얽혀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중수부에, 검찰 중수부에 끌려가서 참 엄청난 이렇게 조사를 받았고, 정권이 바뀔 때 두 번이나 그렇게 끌려가면서 조사를 끊임없이 받았는데, 치열한 법리투쟁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완전히 박살났고 자신하고 관계 맺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분이 5년 전인가 중국 땅에 혈혈단신으로 들어와서 소위 맨바닥에 헤딩이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갖 고생 끝에 저에게 그래요. 올해 처음으로 흑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하는 내내 그분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여태껏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도 끝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끝까지 들은 것이 목사님 설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째 목사님이 오늘 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어째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목사님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말과 하나도 충돌되는 것이 없이 똑같은 내 마음으로 하셔서 너무너무 놀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어떻게든지 눈 맞추고 같이 있으려고, 제가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늘 제 주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녁에는 목사님 혹시 내일 아침에 호텔에서 몇 시에 식사를 하는지요? 그 시간이라도 맞춰서 나와서 저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아침에 7시 반에 식사할 예정이다 하니까 정확한 그 시간에 나와서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귀한 대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당신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첫째로는 나이로 보니까 내가 큰형님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할 생각입니다. 다시 성공하고 일어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흘러보내는 삶을 사십시오.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든지 달아서 없어지든지. 우리는 다 죽을 것인데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나는 주님 앞에 달아서 없어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이 펑펑 우시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손을 놓지 않아요. 계속 울면서. 저도 그 상남자의 눈물에 저도 울컥울컥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지만.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그분이 제 손을 잡고는 그렇게 우셨어요. 천문학적 돈이 그분의 통장으로 들어온 것도 아닐 것이고, 잃어버린 명예를 찾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된 것도 아닐 거잖아요.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울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시 울었고요. 아무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 믿음의 손을 붙잡았어요. 혼자라는 거 생각했던 사람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걸 의리라 그럽니다. 의리.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슬픔 앞에 끝까지 나도 동참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말이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끝까지 즐거워하겠다는 말은 그분의 기쁨을, 그 즐거워하는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도착한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하박국은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박국도 처음엔 여러분 세상의 강포와 부조리에 대하여 분노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끝없는 질문들을 하고 하나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0: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오셔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알게 해 주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아,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을 너는 다 알 수 없단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네가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너는 나를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일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네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너를 잡고 있는 이 손이 너를 절대로 놓지 않고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해. 그러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박국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된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마침내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답하는 노래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비록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고 투자한 돈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뺏기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빚도 갚지 못하고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 노래를 터뜨린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박국은 파산을 낭만적으로 노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니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상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상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상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기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바라보고 붙들고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박국의 노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노래합니다라는 찬송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방법이며 하박국의 노래를 삶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박국의 노래를 삶으로 부르는 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가 같이 즐거워하며 부르면 그게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3주 동안 하박국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흔적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기를, 그런 귀한 여행이 되었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제단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깊고 어두운 영적인 가뭄, 그리고 실제적인 가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이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하나님 대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은 성공과 결과의 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밭에 비를 내려줄 것 같은 강력하고 화려한 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메마르고 황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런 외침 속에 역사적인 영적 대결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해가 질 때까지 제단 주위를 돌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지쳐있고 포기하고

영적인 무기력과 절망감만이 가득한 그 산 정상에서 한 사람이 무대 위로 조용히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죠. 그리고 엘리야가 지친 사람들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그는 우리의 고장난 인생과 멈춰버린 신앙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그 분명하고도 강력한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지쳐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방치해서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 무너진 제단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돌들은 흩어져 제멋대로 뒹굴고 그 위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회복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바쁜 일상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느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골방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TV 소리에 밀려서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못하는 형식만 남은 교회의 제단이 금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쌓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상상하지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가득 붓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요. 불을 붙여야 할 나무에 물을 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 행동을 통해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내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을 붙일 가능성 0.1%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내 힘과 내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배수진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보험을 의지하는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여전히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갈멜산 위에서 열린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영적 재판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바알은 하루 종일 침묵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불로서 자신이 살아계신 신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이지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수많은 바알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과 명예,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직 여호와

0: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결단하는 한 사람, 바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했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로 한 사람이 되실 때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며 하늘문을 열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절망을 태우시며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날들과 능력의 날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국에 2367번, 063-584에 236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님 초청 말씀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말씀 사경회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두 차례 진행되며 장소는 광주 세순교회 비전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외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지방도시 곳곳에 화려한 찻집과 또 오락시설과 백화점 같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차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북녘 주민들의 씁쓸한 발걸음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치면서도 당장의 생계가 아쉬워서 한 번조차 누려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북한 지방도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시간 외형적 발전이 도리어 계층 간의 벽을 더 높게 만드는 저 북녘 땅에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의 모든 이들이 진정한 자유와 또 물질의 복을 공평히 누리면서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을 품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그럼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방익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방송은 북한의 회복과 또 그 땅에 남겨진 우리의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북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북한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기도 편지로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내용을 듣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 세워지고 있는 지하교회 개척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평양을 함락하라. 2004년 중국의 한 장소에서 모퉁이돌 선교의 선교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양을 함락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교사들이 북한의 12개 도시에 120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북한의 12개 도시에 120개 교회를 개척한다고?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제게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북한도 남한의 행정구역과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함경도를 함경남북도로, 평안도를 평안남북도로, 황해도를 황해남북도로 나누어 14도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12개였기에 12도시로 정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 선교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사역을 나누는 것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들이 북한 성도들의 이름과 나이, 사는 주소와 모이는 숫자 등 상세하게 적힌 성도들의 명단을 말하는데 어떤 분은 36, 또 다른 분은 20, 또 어떤 분은 30명. 발표하는 내용들을 들으며 와, 이렇게 되면 12개 도시에 120개 교회는 머지않아 세워지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북한에 개척되는 교회의 수가 급속히 많아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북한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조그만 빨간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스티커가 북한 지도 전역에 붙여지는 것을 보며 아, 하나님께서 평양을 함락하라고 하신 것이 북한의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활발하던 북한 지하교회 개척 사역이 코로나19 상황이 닥치면서 북한은 곧바로 국경을 봉쇄하였습니다. 그 일로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오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갔던 성도들이 오갈 수 없게 되고 밖에 나왔던 북한 주민들도 몇 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면서 북한 성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북한 내부에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얼마 전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3명의 사역자들을 통해 세워진 지하교회 개척 명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에도 26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올해는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에 세워지고 있는 지하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간사님, 훈련을 시켜서 북한으로 돌아간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이후 연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북한 지하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역자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북한에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가족을 중심으로 3, 4명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많게는 20명 되는 지하교회도 있습니다. 삼엄한 감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회자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 지하교회가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더 많은 북한 지하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는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해방 전부터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이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켜가는 구루터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를 전후에 식량을 구하러 나왔던 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중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불길처럼 타올라 해방 전 3,089개였던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북한의 문이 열려 모든 백성이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북한의 굳게 닫힌 문이 열려 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충만하도록 이 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더욱 힘써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닛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지금까지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기도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북한에 세워지고 있는 지하교회 개척에 관한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김대환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의 군 단위 병원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원 항목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진단, 수술, 치료 장비로 규모는 약 1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이송 방법과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열릴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단계라고 통일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두고 우리 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정권을 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소리 모두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병들고 가난한 주민들에게 대신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어느 정치적 입장을 가졌는지 그것이 도움받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고 돌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누가복음 10장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보상이나 정권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와 진실, 책임이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북 의료 지원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그 필요성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 장비가 실제로 어느 병원에 전달되는지, 특권층이나 군 관련 기관으로 전용되지는 않는지, 평범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원 품목, 예산, 전달 경로, 수혜 대상, 현장 확인 방안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기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장비가 실제 주민의 치료에 사용되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 당국에 상응하는 평화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대북의료 지원과 별개로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원칙은 분명합니다. 정권의 불의에는 책임을 묻되 주민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지원에는 문을 열되 검증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100억 원의 의료 장비가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상처를 치료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에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남북의 의료진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교류, 협력을 이루어 가도록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끊어진 소통의 고리를 잇고 무너진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감정적인 찬반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원이 바르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의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상충이 되는 현실을 두고 지혜롭게 접근하는 도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부에는 지혜와 책임감을 주시고 북한 당국에는 주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변화를 허락하시며 한국교회에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품고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과 기도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주연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북한 주민을 마음가운데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복음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신발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세에 비해 무척 건강하신 권사님께 그 비결을 여쭤더니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많이 걷기요. 전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꼭 걷는답니다. 일과의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내야 하실 텐데 2만 보를 어떻게 걸으실 수 있을까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렸더니 가게에서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2만 보를 꼭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찾아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고요. 기도도 예배도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작지 않은 일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늘 깨어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본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박신아 카이어였습니다. 아, 8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아, 그동안 무더위에 조금은 지쳐있었던 그리고 나태해졌을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영이 찬양을 들으며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신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

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07님, 여기는 양평입니다. 친정언니가 보내준 찜기로 단호박을 쪄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감사하고요. 찬양 신청합니다. 임재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단호박 맛있게 드시고요. 더욱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찬양 잠시 후에 함께 들을게요. 5324님, 경북 청송 사과밭에서 사과 잎따기 작업을 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 살고 있는 아들과 손자가 다녀갔는데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 찬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드님과 손자가 남기고 간 사랑의 여운이 짙게 느껴지는 메시지네요. 작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죠. 바로 이어드리고 좀 전에 신청하신 우리 9507님의 신청곡이죠. 임재까지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보내실 번호는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8291님,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동생 부부와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 신청할게요. 축복합니다. 라고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참 좋은 시간을 보내셨군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삶을 나누고 또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7543님, 제가 며칠 전 극동방송을 듣다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메모해 놓는다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라는 가사만 생각이 납니다. 너무 궁금해서 방송을 계속 듣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그 찬송의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메시지 보냅니다 하셨는데요. 예, 알고 계신 대로 이 찬송의 제목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라는 곡입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소프라노 신델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8291님의 신청곡 하나님의 은혜는 트루바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6490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깨닫습니다. 의지할 것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요, 라고 짧은 묵상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는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함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26절을 본문으로 상처난 인생의 회복을 위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차마 말하지 못할 아픔도 있고 깊이 숨겨놓은 눈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혼자 방에 남겨졌을 때 문득 찾아오는 아픈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에서 일어날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오다가 중간에 이것이 삽입되어서 39장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들어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저자의 의도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나고 무너지고 부서진 그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인간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이행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축복을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상처입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해 가시는가 하는 모습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나를 다루시고 또 내 삶을 다루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교훈과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상처 때문에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또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행동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바로 앞장인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떠올려보면 그 이유를 깊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심에서 눈이 멀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죠. 결국 요셉은 팔려갔고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수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야곱은 평생을 슬픔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어두웠고 형제들은 서로가 품은 끔찍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과 지독한 죄책감에서 신음했습니다. 말 못할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그 가정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픔 가득한 눈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의 눈치를 보는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지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기억이 시시때때로 목을 조여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 떠남을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형제들에게서 떠났을 뿐 아니라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과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인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졌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으며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 때 이방 여인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대로 뭐 결혼식은 안 한 것 같아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찾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유다의 인생에는 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에르를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에르는 악함으로, 이 성경에는 엘로 되어 있죠.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둘째 오나니가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다하려 하였으나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형이 죽고 자손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는 이 둘째의 아들이 아니라 큰 형의 대를 잇는 이 계대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족 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유산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형의 그 아들에게 가는 것을 알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악하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순식간에 두 번이나 남편을 잃은 비극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말아먹는다고, 다 말이니까. 예. 근데 이제 남은 아들은 막내 셀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두렵죠. 이 아들마저 다말에게 주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라면 다말에게 이 아들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조차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절망의 연속들, 그리고 그가 머물던 지역의 이름이 아둘람 근처인 거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거짓말의 도시 혹은 실망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다가 허무하고 실망하며 헛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쓸쓸한 암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

상처를 준 사람과 그 환경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곳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 자체가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겠어. 교회도 가기 싫어.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꾸 거기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멀어진 유다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방의 문화와 쾌락에 취해서 결국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멀어지는 것이 상처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곳으로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을 겪게 되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룩한 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인간들을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복을 주시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기도가 뜸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멀어집니다. 불편해서 떠났는데, 피하고 싶어서 떠났는데, 편할 것 같아서 떠났는데 삶이 더 어렵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일들은 단순히 상처 때문에 떠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를 감싸시고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를 품고 세상으로 도피하지 마시고요. 그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아뢰십시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바로 이 스카라고 하는, 영화의 스카라고 하는 이 상처라는 것이 T로 바뀌면 스타, 이 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복된 인생, 값진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줄기를 붙드는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줄기, 언약의 줄기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잠깐 돌려서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 다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의 인생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곧단 나와의 시집을 왔건만 남편 에르는 일찍 죽었습니다. 시동생 오난과 다시 결혼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셀라를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홀로 된 여인이 짊어져야 했던 사회적 냉대와 약자로서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분명 이 가문에 언약에 참석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었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양떼를 깎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딤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절망으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모종의 결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과부의 상복을 벗어던졌습니다. 창녀의 노을로 얼굴을 가린 채 유다가 반드시 지나쳐야 할 길목에 앉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영적으로 도덕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녀와도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잠자리를 가질 만큼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에게 접근하여서 신분의 상징인, 그 당시의 신분의 상징인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긴 뒤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다말의 이러한 속임수와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의 현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추하고 더러운 현장, 그 더러운 현장에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을 사용하여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말은 자신이 속한 가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줄이 이대로 끊어지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시아버지 유다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이 가문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 언약을 잊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 이 가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말의 결단에 대해서 훗날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추추며 고백했던 믿음의 결단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압 땅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어머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땅에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 그가나 붙들고 룻을 따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다말이 결단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을 룻기 4장 12절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시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부끄러워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어두운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가장 추악한 죄악과 비참함의 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조명하여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를 시작하는 그 장엄한 명단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포기되어진 사람, 스스로 포기한 사람,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인생 살기를 포기한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편을 둘이나 잃고 저주받았다는 손가락질을 받던 그 다말, 그 다말이 마지막 붙들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믿음의 언약들, 언약의 축복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던 그의 결단이 하나님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다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유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를 점점 멀리하면서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며 가난의 풍속에 풍속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진 바로 그 다말처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기의 고백을 나누면서 그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놀라운 말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언약을 이어가실까요?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의 지우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우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삶 속에 지우고 싶은 게 참 많지요. 여러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싶으세요? 전 지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라는 지우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사건과 연결지어서요, 시간이 흘러서 세 달쯤 지났을 때 유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시의 율법과 엄격한 관습에 따르면 결혼한 여인이 간음하였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유다는 가장 극형인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말이 형 집행장으로 나오면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유다를 향해 조용히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유다가 맡겼던 도장, 그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3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 그 물건들을 한눈에 알아본 순간 유다의 머릿속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뱉어낸 한마디 고백이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실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히브리 말이 차다카 민멘니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틀렸다, 그녀가 옳았다, 내가 잘못했다. 뼈아픈 자기 고백입니다. 깊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그의 외침이 이 외침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유다의 회개의 모습들, 우리 일반적인 회개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유다의 시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말을 볼 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불로 태워 죽이라고 했던 그 시선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틀렸다고, 그녀가 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남을 향하던 비난과 정죄의 시선을 거두어서 자신을 향해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은 내 힘으로는 아무런 의를 만들 수도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2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욕에 자기의 삶

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꺼이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죠. 남들에게 차마 꺼내놓기 힘든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엮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애를 맡기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찬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드디어 8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2026년 8월 정말 어느 때보다 무덥고 뜨거운 그런 여름의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 8월도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주면 9월에 들어가고요. 여름의 기간 동안 정말 뜨거운 날씨 속에서 여름의 여러 사역들, 캠프들, 수련회들 있었을 텐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죠? 이제 마침이 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9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8월 29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어노인팅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송경민의 은혜, 한웅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며칠만 지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9월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기도 하고요. 이제 2026년을 점점 마무리해가야 할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여름을 마치고 가을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끝은 무엇인가 잊지 말고, 그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방황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가을이라는 계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또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시작할 때 또 우리의 끝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가 나를 이 시작점에 서게 하셨는가? 누가 나의 시작이 되시는가? 내 인생

인생이 시작이 되시는 분을 알면 그 시작되신 분께서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지키실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시작과 끝, 그 중간에 있는 오늘과 현재 이 시간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 그 시작하신 분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그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 비 준비하시니, 마커스 워십의 선한 능력으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말씀 예찬.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죠.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래서 그 대결 가운데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마음에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바알 아세라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 한마디 들었다고 완전히 그 용기 백배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져 내린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콩알만한 심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풀이 났게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지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영혼도 다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쉼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후에 이제 40일이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엘리야에게 나타내 주시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지진과 놀라운 불길 속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주 세밀하고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캠프, 수련회, 사역들, 단기 선교 이런 정말 크고 귀한 일들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강력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의 현장에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그 뜨거움이 그 열정들이 식어져 내리고 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교 현장에서는 수련회 현장에서는 놀랍게 정말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셨는데 왜 일상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도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 그 불이 쏟아져 그 바알과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대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쏟아져서 그 모든 제단을 다 불태워버릴 만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우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 그런 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뜨거운 역사가도 필요하죠. 근데 날마다 날마다 그런 역사만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뜨거운 불길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세미한 소리로 잔잔하게 은은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동행하시는 그 평안 그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능력, 감정적인 뜨거움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은은하게 지속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9월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죠. 세상에 많은 읽어야 할 책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성경의 말씀을 잔잔하게 묵상하면서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엘리야와 같이 귀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 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그 주님의 잔잔한 은은한 음성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9월, 새로운 가을 계절에 그 말씀으로 잔잔하게 주님 안에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와 한 달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n all the Israelites from Dan to Beersheba and from the land of Gilead came out as one man and assembled before the Lord in Mizpah. Judges chapter 20, verse 1.
1: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사사기 20장 1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8월도 이제 다 갔네요. 다음 주가 9월인데 아직도 더워요. 입추도 8월 초에 이미 지난 걸로 기억이 드는데 말이죠. 자, 9월 8일 화요일 10시에 극동방송은 서울 상수동 사옥에서 미스파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에는 또 민속의 명절 추석이 있지요. 고향 가는 계획도 미리미리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입니다.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우리말 제목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the Levite sent his murdered concubine's body parts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자, 한번 살펴보시면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이 sent, 보내고 나서 무엇을요? His murdered concubine's body parts. 그의 살해된 첩의 시신 부분들을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막을 낸 거예요. 이 시신들을 일부들을 다 어디로 보냈어요? Throughout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All the men of Israel.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got together. 자, 이제 한자리에 모였어요. To decide what to do.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브아에서 그 사람들이 잔인하게 정말로 그 이 레위인 이스라엘에서도

참 레위 지파 레위인의 처벌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고 모였겠죠. After discussion, 그래서 토론을 벌인 이후에 they decided,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they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To destroy the entire city of Gibeah.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멸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왜 그랬어요?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 men who live there. 그곳에 살고 있던 there가 기브아인데 이 기브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wickedness, 이 사악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바로 기브아 전체 도시를 다 멸하는 거였습니다. They raised an army.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지파들이지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자 군대를 이제 세웠습니다.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 각 지파에 모든 사람들을 착출해서 군대를 꾸렸어요. Except the tribe of Benjamin. 어디만 빼고요? 베냐민 지파들만 빼고. 자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The city of Gibeah was part of the Benjamite territory. 왜냐하면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가 벤자민 테리토리, 베냐민 지파의 땅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들은. The men of Israel sent messengers.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to the men of Benjamin. 누구한테 보냈는고 하면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Telling them,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해주지요. To allow the men of Gibeah to be executed.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을 죽여야겠는데 당신네들도 여기에 동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신들을 보냈어요. But the men of Benjamin decided to raise an army to defend Gibeah instead.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decided 어떤 결정을 내리는고 하면 to raise an army 군대를 자신들도 꾸려서 to defend Gibeah instead 자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있단 말이죠 베냐민 땅에 아무리 기브아 사람들이 참 나쁘다고 해도 이 자기네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꾸려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The first two days of battle.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고 이틀 후에 the men of Benjamin, 베냐민 사람들이 defeated the men of Israel.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And killed a total of 40,000 Israelites on the first two days of the battle.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통틀어서 4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전사자가 나왔어요. 4만 명이. The men of Israel went.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and asked God several times. 하나님께 여러 차례 여쭤봤어요. If they should kill Benjamites. 하나님.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기브아의 나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우리와 전쟁을 해서 정말 우리 사람들 아까운 목숨 4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베냐민 사람들을 우리도 싸워서 무찔러버릴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Since they were part of Israel.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일부였잖아요. 열두 지파 중에 하나 아닙니까? And God gave his blessing.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고 하면은 to destroy the Benjamites. 그래? 그러면 베냐민 지파들을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Because of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 덕분에 the Israelites went back.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서 for a third day of battle. 제3일차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말이죠. Benjamin's tribe had not come to help the other tribes. 베냐민 지파는 had not come, 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To help the other tribes. 다른

11개 이스라엘 지파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So the military action would last a long time. 동족 간에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전투가 오래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The other tribes therefore 그래서 다른 11개의 이스라엘 지파는 made careful plans. 아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짰습니다. For their supply.

0: 이 상황은 평소에 있었던 상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주 달랐어요.
1: The tribes did not usually unite so much during the time when the judges ruled.
0: 왜냐하면 the tribes did not usually unite. 이 지파들이 다 이렇게 똘똘 뭉치질 않았거든요.
1: During the time when the judges ruled.
0: Judges가 사사들이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에는 이렇게 단합이 잘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정말 공공의 적, 베냐민 지파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적을 놓고 나머지 11지파가 똘똘 뭉쳤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땅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꾸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도를 보게 되면 여리고 서쪽에 보면 베델, 미스바, 기브온 이런 곳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브온이 바로 옆에 있어요. 베냐민 땅이 그곳이란 얘기죠. 여러분 지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Maranatha Singers의 찬양입니다. O God, our help in ages past. 우리말 제목은 예부터 도움 되시고입니다.

0: Frank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how seriously you take crimes committed against your peopl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how the Levite was able to get justice for his concubine.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at even though battles may not go our way, you are always in control of the outcome. Thank you that you are able to work in our lives to bring good out of bad situations. Father, we are thankful for all you do for u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How seriously you take crimes.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committed against your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행해진 범죄,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0: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How the Levite was able to get justice for his concubine. 이 레위 사람이 그의 첩에게 행해진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 정말 정의를 바로잡는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at even though battles may not go our way. 또한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투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You are always in control of the outcome.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able to work in our lives to bring good out of bad situations.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That you are able to work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To bring good out of bad situations. 정말로 나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좋은 이런 결과를 이끌어 내주시는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Father, 아버지, we are thankful for all you do for us. 정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구약성경의 호수아 18장 24절의 장소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도 그곳에서 두 개 골라서 연습합니다. 우리말 이름은 오브니 그리고 게바입니다. 오브니와 게바. 먼저 오브니를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O-P-A가 있어요. P-H가. 그래서 아프나이. 한 번 더요. 아프나이. 오브니를 아프나이 이렇게 발음하시고 게바는 그대로 게바 G-E-B-A 게바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end of the civil war between Israel and the tribe of Benjamin.
1: 지금 오늘 공부한 거 내용을 보시면 레위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꼴을 당했으니 특히 내 첩이 그런 꼴을 당했으니 우리가 복수를 해줘야겠다 하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들한테 화가 났는데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해서 처음에 4만 명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하면서 이 전쟁을 마치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구호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명령이자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하다못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식물들도 동물들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한 영혼이 실족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다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그러다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치는 또 원수마귀 유혹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주 앞에 세우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석이 부릅니다. 내 주위의 은혜 강가로.

김정석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은혜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을 떠나서 내 임의적인 생각과 판단, 경험 또 세상적인 잣대로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참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라고 하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근원을 가정에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과 환경,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 성장에 지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 이 점을 명백히 밝혀져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정서적인 지지, 안정감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한 인격체의 건강한 성장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근원을 오직 가정으로만 단정 짓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분명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모든 범죄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 교육 환경, 또래 집단의 영향, 미디어의 폭력성 노출 등등등 수많은 복합적 요소들이 범죄 발생에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원인 제공의 강력한 축이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의 생활 습관과 행동 그리고 언어는 자녀의 미래에 나아가서는 범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관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을 넘어서 자녀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타인과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부모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언어는 자녀의 내면 세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믿음의 토대를 쌓아가고 기초를 쌓는 데 중요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녀에 미치는 미래는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명은이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은 저 깊은 곳까지는 덮어서 달라는 애절한 그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은 영혼의 깊은 흔적을 남기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파장은 어마합니다.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적용되고요.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도 그 말의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으며 또 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는 커집니다. 거친 언어, 폭력적인 말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왜 하냐면 말의 부정적인 씨앗은 결국 범죄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라는 열매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 또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린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심을 믿고 우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말회 되신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23절 여러분 그 이름을 임말회를 번역한 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고요. 그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1.1로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가분다군 옥에 갇힌 자를 돕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비전과 소망을 주는 따뜻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친 말, 부정적인 말, 헌담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정죄하선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2단이든 3단이든 타 종교에 있든지 우상 숭배를 했든 타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말이 영상이자 인격의 현추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아왔더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떤 말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희가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자이든 이단에 있든 타종교에 있든 예수를 바르게 믿든 안 믿든 그럼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돕는 자 도움의 시작은 따뜻한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덕담, 긍정적인 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영혼 살리는 말,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또 치유하는 말, 회복한 말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동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구워보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초 교수 박신호입니다. 문득 나의 모습이 유난히 지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일상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곤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 안에서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흘러드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금 생기를 얻고 깊어집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썸머 스페셜에서 이제 원래대로 성가산책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찬송가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현대성가로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찬송가와는 달리 현대적인 음악 양식을 사용하여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노래하는 곡들이죠. 요즘은 이런 유의 노래, 즉 현대 복음 성가가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성가산책에서는 현대 성가를 합창, 독창으로 부르는 곡이나 편곡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까 합니다. 먼저 손경민의 은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노래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같이 들으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테너 국윤종의 노래입니다.

손경민의 은혜, 테너 구균종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현대성가는 손경민의 또 곡인데요. 여정이라는 노래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또 연주도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곡은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들으시는데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가사로 되고 있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한나영입니다.

손경민의 여정,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로 3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상열 작곡, 홍지열 편곡, 그리고 이 편곡을 이중대가 합창으로 다시 편곡을 했습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노래고요. 독중 독창은 김수환인데요. 혹시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이런 가사입니다. 박신화 과여, 속독창은 김수환입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박신아 콰이어, 곡중 독창은 김수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성가입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노래인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김정범의 독창과 안산시립 합창단입니다. 이 곡도 너무 와닿는 곡이죠.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주아박신아와 함께 성가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현대성가 CCM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안산시립협상단과 곡중독창의 김정범이었습니다. 또 다른 곡인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이율구 곡인데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세상을 사는 지혜 소프라노 정혜욱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소프라노 정혜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손이라는 곡입니다. 김은아 작사 작곡, 김재훈의 편곡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음반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곡 녹음하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던 곡입니다. 박신호 과이어고요. 곡중 독창의 김수환과 나소영입니다. 가사 좀 불러드리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독창의 김수환과 나소영, 박신아 과외였습니다. 이번에는 항해자입니다. 이 곡은 조용준의 곡인데요. 조용준 씨도 참 은혜스러운 곡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와 같이 폭풍우가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 조금만 불러드리면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오. 난 의지합니다. 이런 거사입니다.

조용준곡 항해자, 서울대 찬양선교단이었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성은의 은혜 아니면입니다. 이 곡은 원래부터 합창성가로 작곡된 곡인데 곡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그냥 일반 회중들도 부르는 현대 성가가 됐는데요.

가사 불러드리면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날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황빛보다 더 붉은 내 주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의 은혜로 내 생명 죽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주 유명하고 좋은 가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 윤학원 코레일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조성은 곡, 윤하곤 코랄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복음성가가 참 마음에 와닿는 곡들이 많죠. 정의를 내리자면은 찬송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전통적인 교회 음악이고요. 복음성가는 복음 전파와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그 구분을 크게 하지 않고 모두 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대도 찬양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는데요. 첫 번째 곡은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소프라노 전주원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 소망,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이 믿음 더 구세라, 바리톤 전기홍과 볼쇼이 합창단입니다. 8월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결실을 생각하시고 부족했던 것을 채우며 가을 새로운 발돋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화였습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한 지혜로운 농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저수지의 물을 두 갈래 수로로 나누게 됩니다. 한쪽 수로는 자기 밭으로, 또 다른 한쪽 수로는 이웃의 메마른 밭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아니 너 혼자 먹고 살기도 모자랄 텐데 왜 물을 그렇게 나누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서 타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웃밭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그 과정에서 저수지의 수로가 더 넓게 트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웃도 살고 자기 밭도 가뭄 속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이웃에게 나눌 것을 나누는 삶은 내 것을 잃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그 채우심과 예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이웃을 향한 나눔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만을 지키려다가 다 말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써 더 크게 채워지는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들으셨고요. 이어서 초롬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집에 속한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청지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그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이웃에게 나눌 것만 있는 풍성한 복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청직으로 부르신 그 은혜와 맡기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러빔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두 바다는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의 경우 요단강의 맑은 물을 받아서 다시 아낌없이 아라바 광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이 살아 숨을 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갈릴리 바다가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쪽에 위치한 사해 아시죠? 그 사해는 물이 흘러들어오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져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는 은혜의 물질기를 쫙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만 가두어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요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생명은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릴 것만 있는 그런 가득한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움츠러든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나눔의 장으로 나아갈 때 나눔에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의 호흡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이 나눔의 삶, 나눔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열매의 나누어요,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이시면서 기업가였던 에드워드 김이라는 분은 사업에 대성공을 거둔 후에 은퇴를 결심하시면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와 선교지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깝지 않냐라고 물을 때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기신 창고를 잠시 관리하던 정직이었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정산을 요구하실 때 깨끗하게 모두 돌려드리고 나니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릴 감사와 이웃을 섬겼다는 기쁨뿐이네요. 너무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청지기 사명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재물의 절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는 삶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청지기의 모습은 움켜진 주먹이 아니라 기쁘게 손을 펴서 그 손에 들린 나눔의 흔적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꽉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펼쳐 나누고 계신가요? 이 청지기라는 사명이 회복될 때 가진 것을 나누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동방연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동방현주의 청지기의 꿈, 향기로운 나무의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금과 은과 보석을 예비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봉헌 자리에서 다윗은 감격에 겨워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음에도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을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재화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인생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손에서 받아 주님의 손으로 돌려드리는 이 거룩한 순환 속에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경민의 하나님의 부르심, 유럽 코스타 주제곡이죠. 이웃을 섬기는 십자가 리더십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목회 활동과 책 인쇄를 통해서 당시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이웃들과 사역을 위해 흘려보냈다고 하죠. 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 동전 몇 입 그리고 낡은 옷까지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는 이 평생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며 단 한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유, 그 은혜 이런 것들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예물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 사랑의 나눔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물질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풍성케 하는 영광스러운 청지기의 발자취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아가파워의 베드로의 고백, 한아름의 베드로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시간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여있는 일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에 쫓겨서 우선순위대로 일하기보다는 그저 급한 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양이 적은 일부터 하거나 또는 일단 쉬워 보이는 일부터 처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평소에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그저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 중에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할

일은 급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는데요. 공생의 사역 중에 수많은 일을 쉬지 않고 하셨지만 기도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기도, 말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 꼭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는 밤 보내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 손경민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이 피처링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아이자약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급한 일도 많고 수많은 쌓여있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일이 있지만 역시 그 여러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8월도 이제 다 지나갔네요. 이제 며칠 뒤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 보내셨어요? 흐르는 시간 중에 많은 일을 우리가 해내고 처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잊지 않고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오늘도 가장 중요한 주님 바라보는 것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시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 너 두려워 말라, 팀룩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함께한 두 곡은 수고하고 무거운 오벳의 찬양이었고요, Abide with me, 엘라 피츠제럴드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Grace to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691번님, 김보룡 아나운서님,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네요. 우리 0691번님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889번님, 세상의 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답. 이 밤에도 우리 삶의 바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네,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마다 내가 진리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정답을 알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정답임을 우리는 압니다.

4586번님께서 딱 8글자를 문자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네, 이 시간 우리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하는 밤 보내면 어떨까요? 예람50의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BB&CC 와이넌스의 곡 If Anything Ever Happened to You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이 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가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도 정말 많이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 이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너무 위대한 고백이긴 한데 이 반복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형편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이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정말 다윗처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피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배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쵸? 여러분들의 이 경배의 고백은 어느 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황과 현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한 시간 동안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비 워십의 나는 주만 높이리 Jesus is Rock 이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Jesus is Rock 하니까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나는 주만 높이리도 정말 많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또이 나비 워십의 색깔을 입어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새롭고 또 힘차고 이렇게 의지를 다해서 올려드리는 아주 강렬한 그런 편곡의 예배곡이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과 주일 찾아옵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이 예배 찬양들로 이렇게 좀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실 주님을 노래하길 원하고 또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고백하는 그리고 또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시간 그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밤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그곳이 예배 현장임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곡의 찬양, 예배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라 모십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온 번개와 같은 형상의 천사가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에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 사건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경험, 상식, 합리적 사고의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의심하고 또 믿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의 물 위로 오라였습니다. 참 마지막 그 구절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오늘도 계속하십시오. 그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의 그 현장과 또 우리의 어떤 기분과 감정과 그쵸? 그런 거에 따라서 어느 때는 잘 믿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부활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에게서 확실히 또 받은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믿는 믿음이 맞나? 진짜 주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시죠?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신 거.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아시니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것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아주 능력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주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난 바울이랑 다르니까 제자들이랑은 좀 다르니까 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야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 믿음의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자,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앰블 워십입니다. 달콤한 깨어짐.

앰브러쉽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유승화 전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주인의

디카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주일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토요일날 다 보내드리고요. 신청하신 신청곡은 예배 찬양곡이 있다면 그것도 주일날, 또 CCM곡들은 토요일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방송을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너무 이제 좀 잘 알고 계신데,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 지금 사연과 신청곡 했는데 왜 내 방송 안 해주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서, 한 주 뒤죠. 그러니까 한 주 뒤인 오는 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어제죠? 어제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 느린 우체통 같다고.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약간 한 주가 늦은 우체통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보내신 사연과 신청곡이 있다면 꼭 다음 주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좋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들려드린 찬양 중에서 나비워십 곡 있잖아요. 그 나비워십 곡이 어제 이제 신청해주신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6282님께서 수고하세요 샬롬 하면서 나비워십의 찬양 부탁합니다 해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6282님이 나비워십의 감사해라는 거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잘 배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지금 어플리케이션 있다면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상에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은요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든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앱에서는 뭐 사용료가 안 들죠. 올려주시면 또 잘 모아서 배달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우치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회중 찬양.

카우치워십의 회중찬양이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찬양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또 어떤 마음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잠깐 일을 하다가 멈추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따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일을 동시에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곡마다 곡마다 함께 고백하면서 그 자리가 정말로 기쁨과 고백의 자리가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는 항상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은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 놓는 특별함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소통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윌업의 화해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화목 제사를 또 올려드리는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인사드리면서 저는 또 토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유독 더웠고 길게 느껴졌던 8월도 이제 고지를 지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보면 폭염 속에서도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자국마다 가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지나온 8월의 모든 순간을 감사의 보석으로 고이고이 접어 주님의 제단에 올리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성실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요, 8월의 마지막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이곳 저곳에서 그래도 재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 속히 또 회복돼서 안정을 찾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8월을 보냅니다. 타오르던 여름의 열기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지나온 8월의 모든 발걸음을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땀 흘리며 견뎌낸 지난날이 은혜의 자국으로 남아있으니 다가올 9월의 가을날에도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소서. 네, 뜨거운 8월을 견뎌내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올 계절에 더욱더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1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애굽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불러올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여기서 너희를 보낼 것이며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 모두가 그 이웃에게 운부치와 군부치를 요구하게 하라.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이 눈에 호의를 얻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그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였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밤중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니 애굽 땅에서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모든 마디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첫 새끼들도 모두 죽을 것이라. 이로써 애굽 온 땅에서 큰 울부짖음이 일어날 것이니 이러한 울부짖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다시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구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너희로 여호와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이 모든 신하들이 모두 내게로 내려와 졸하며 너와 너를 쫓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하고 말할 것이니 그 후에야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모세가 타오르는 분노를 머금고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이적들이 애굽 땅에서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과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들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다스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의 땅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1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그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의 인권을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겪은 사람인데, 솔직히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기계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소학교 때 음악선생님이 저를 이제 중매해 주셔가지고 정성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한 1년 하고 결혼생활까지 한 2년 정도 하면서 거의 이제 한 3년 정도를 그 사람과 같이 제가 이제 결혼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하고는 이렇게 좀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뛰어난 수재들은 군사복무를 안 시켜요. 남자들은 무조건 이제 의무 군사복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군대에도 안 나갔고 대학에도 이제 무시용무로 이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수료하고 나서도 김영직 사범대학 연구원 박사원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신의주 교원대학 교원으로 이제 배치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평양의 박사원 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반당 반정부 단체 이제 가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제 저의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때가 이제 1998년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저의 신랑을 만난 거는 95년 10월이었는데, 98년 이제 3월 15일 날 저희 신랑이 저녁에 퇴근해야 될 사람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혹시 대리수직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틀날 저녁에도 신랑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순간 이 머리가 오도맞은 느낌? 아, 이거 무조건 신랑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저희 집에서 교원대학까지가 한 20리 됐거든요. 그냥 느낌이 포획에 체포됐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전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 제가 단식하다시피 했거든요. 엄마는 이제 벌써 이제 저희 신랑한테 어떤 일이 생겼구나 직감하고 막 그 저희 신랑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정말 안 다닌 데 없이 저희 엄마가 정말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그날 오전에도 이제 엄마가 이제 어디 이제 뭐 이제 다른 데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엄마가 막 지금 차비하고 있던 아침 8시인데 3월 22일 날이거든요. 신랑이 체포된 지 한 주일 후에 이민반장이 문을 두드려서 엄마가 이렇게 나가니까 군복 입은 호우대 큰 사람들이 이렇게 세 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라는 소리도 하기 전에 문 부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문 딱 닫고 하는 얘기가 사일에서 좀 알아볼 곳이 있는데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가택수색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치 떨린다는 거를 제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신랑의 어떤 그 책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몽땅 이제 그 회수할 건 회수하고 해서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저의 업무한테 옷장을 열라고 해서 안에 옷까지들 몽땅 꺼내게 하고 하나하나 다 털어보고 책까지들 다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저희 신랑이 좀 이제 안 좋은 데 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을 거고 죄가 없으면은 나올 것이라는 거. 근데 좀 추운 데 있으니까 옷을 좀 두툼한 거로 싸달라. 이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냥 그 사람의 옷 두툼한 옷은 다 싸서 이제 보냈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한 몇 달을 제가 이제 거의 단식하다시피 했었는데, 밖에서 이제 막 참새들이 막

짝짝짝짝 우짖고 앞에서 이제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 그게 저한테는 가당치 않은 먼 세상의 얘기처럼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고 저를 그렇게 이제 사랑해주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줬던 그 사람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생离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이제 진짜 귓뺨도 얻어맞고, 네 눈엔 엄마가 안 보이냐고.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제 장마당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좀 특이한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입살로 이제 기지도 그래가지고 시장마다 다니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걸 했는데, 판매하는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게릴라라고 하는데 길마다 이렇게 막아서가지고 길 가는 사람도 닥친 대로 단속해서 이렇게 뺏어가지고 이제 뭐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값이 안 나가거나 이런 물건들을 이제 보내고, 좀 값이 나가는 것들은 자기네가 이제 먹고 하는 거, 이런 단속반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단속이 돼서 이제 그 제가 이고 가던 빵 그릇을 이제 통째로 이제 빼앗기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담당 남성 경찰서 안전부 어깨가 꼬부정 해가지고 이렇게 딱서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여기서 팔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거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 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거를 돌려달라 하니까 절 보고, 여기 옷다 대고 누나 똑바로 두고 날 보고 그걸 그 지금 자기 보고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얼레 떠가지고 그 사람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레다 보니까 걔 저를 이제 구두발로 왼쪽 정갱이를 정말 뭐몇번 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그 자리가 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뼈가 아직 움푹 파여 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샤워할 때마다 그걸 만질 때마다 늘 그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그 매맞은 데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그게 이제 함축돼 있는 상처니까요. 그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매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정년퇴직을 하셨을 때인데, 엄마는 오직 직장 생활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사나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94년 그때 이제 북한의 권한의 행군이라는 그런 게 이제 들어서면서 정말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아사자가 생겼다기에는 참말일까? 한국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이 차마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참말일까? 이렇게 의문표를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그랬다가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시장에 갈 때도 보게 되면 시체들이 정말 길바닥에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시체들이 매일매일 그런 시체들을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팔면서 이렇게 농기지에 가다가도 그 이제 꽃집애들한테 이제 빵도 주고 하게 되면, 그 애들이 후에라도 나를 보게 되면 그 새까매서 눈만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꾸뻑꾸뻑 인사하고, 그래서 혼자서 또 저도 이렇게 울면서 시장에다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참 저는 두서없이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참 이게 참 아쉽거든요. 이 정도로 북한의 인권은 정말, 저는 북한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인권이란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 인자의 권리권자, 사람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북한엔 인권이 말살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도 좀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접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저희 신랑 체포된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뇌출혈을 맞으셨는데,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다 의사시잖아요. 혜영아, 엄마 한줄못 가. 네가 마음 준비를 해. 할 때도 저는 진짜, 진짜 무릎 꿇고 진짜 매일같이 빌었거든요. 정말. 저도 모르는, 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도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에게서 어머니를 데려가 주지 말아주세요. 저에게는 엄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제발, 간절히 빕니다.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11년 앉아 계셨어요. 반신마비 돼가지고, 저희 이름도 모르시고, 제 이름이 혜영인데, 저를 항상 이춘아, 일춘아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일춘이라는 게 저희 엄마의 친동생인데, 저의 이름을 11년 동안 어머니는 기억을 못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엄마를 이제 2010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 엄마를 산에 묻어드리고, 3일 만에 제가 이제,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신랑이 항상 늘 얘기했듯이, 형아, 우리, 한국, 북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할일 못해. 너나 나나 너하고 나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한국 가자.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연하게나마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내가 어떻게서나 꼭 가야 되는데. 그렇다가 이제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브로커를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4일 만에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유럽 경로를 통해서 방랑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탈북을 했거든요. 2010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는 경로를 좀 미처 좀 잡지 못해서 이렇게 좀 8년 동안 있다가 기독교에서 후원해 주는 그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늘 매일매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이거 감사한 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은혜, 은혜라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를 때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늘 하나님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읽고 이제 이거는 저와 같은 이렇게 북에서 이사 내려온 분들한테 꼭 해당되는 그런 말씀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빌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제 고통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북한의 그 불쌍한 영혼들 진짜 그 주님이 생명으로 살리셔서 진짜 주님 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간증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마음에 아, 벌써 8월이 다 갔네 하는 아쉬움이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있으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루지 못한 일들은 다가올 9월에 더 멋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8월의 모든 피로와 염려와 걱정 깨끗하게 마감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계절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또 변함없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더 청량하고 깊은 은혜를 담아서 9월의 첫 새벽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곡식은 무럭무럭 사랑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꽃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꽃의 색깔과 그 향기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예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주셨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러브의 찬송이 첫 찬송이었고요. 이어진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연주 찬송 저 요단강 건너편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부카나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 숨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제가 캐나다 토론토의 People's Church 선교 부흥회를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저하고 같이 강사로 왔던 사람들이 리처드 웜브랜이라고 하는 동구권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감옥소에 투옥이 돼가지고 물을 안 주니까 자기 소변을 마셨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을 줬던 것은 그 양반이 잘 아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의 얘기를 자기 간증에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공산주의들이 애를 먹였는지 뻘겋게 달군 쇠고랑과 칼로 고문을 당하며 매를 몹시 맞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의 감방에 굶주린 쥐떼를 몰아넣고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쥐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서서 있었지. 왜? 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자기가 항복을 안 하니까 14살 먹은 목사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매 고통에 몸부림을 치는 아들을 보는 프로레스쿠 목사님은 그의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한계에 이르자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알렉산더야, 자기 아들이죠. 나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겠다. 네가 그토록 죽게 맞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는 배반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하세요. 이들이 저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위하라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격노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성을 잃고 14살 먹은 아들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피가 감방에 낭자하게 뿌려졌을 때 결국 소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목사님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0: 환난과 고난, 이것은 우주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혀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북에서 온 한 형제님의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물꼬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남과 북 가운데 복음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의 함성을 올리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노래하며 그의 림재 앞에 나아가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도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화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매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 북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어내린 북에 띄우는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간절함과 그 그리움을 담은 편지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바로 함께 합니다.
1: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몸은 어떠한지,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지, 너의 불쌍한 모습이 떠올라 편대를 지었건만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구나. 이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배를 고르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너를 그리고 있고, 병든 몸으로 고통 겪는 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은 한조각 한조각 쪼개지듯이 쓰리고 아프구나. 어린 너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돈을 벌어 너희 병을 고쳐주고 하루라도 잘 먹여줄 결심 안고 집을 떠난 지 벌써 28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이 28년이란 기간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을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구나. 경제적인 타격에서 굶주린 배를 그려안고 헤매며 사는 저 북한 땅에서 누가 너를 돌봐주고 먹여주는지, 성숙해졌는지, 키는 컸는지, 장가는 갔는지, 동무들이 너를 없이 여기며 때리지 않는지, 이 많은 너의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고 너와 헤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상처에는 눈물뿐이었구나. 아들아, 앓는 신음소리를 내며 내 품에 기대어 아프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다고 운석부리며 울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듯한 너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땐 하루하루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시달리며 겨우 숨쉬는 네 아픔을 달래줄 수 있었고 내 품에 꼭 안아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너의 아픈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게 된 이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려마. 저 북한 땅에서 혼자서 가엽고 불쌍하게 살아갈 너의 모습을 그리며 이 엄마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려야만 답답하고 터질 듯한 내 마음이 한결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너를 보호하지 못하고 너의 아픔과 배고픔을 다 나눠주지 못한 이 무정한 엄마를 용서해 주려마. 아들아, 너와 함께 있을 때 앓는 몸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고픔에 견뎌내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너에게 불러준 노래가 생각나겠지. 너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내가 지쳐서 기진맥진하여 맥없이 잠들던 갈비뼈 아롱아롱한 너의 모습,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눈을 뜨면 쑥 들어간 눈길이 나의 눈앞에서 잊혀지지 않는구나. 그때 부르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아픈 큰 상처와 잊지 못할 슬픔과 고통만 남겨졌지만, 주님 안에서 이 노래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어떤 검은 구름 몰려오고 유혹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아들아, 너와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중국 땅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돈을 벌었지만, 이 무리한 28년 생활 속에서 어느 하루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악을 품고 이를 악물고 일을 하던 내 몸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남은 것

0: 병속에 빠진 고통뿐이었구나. 이런 끝없는 천대와 멸시, 고통과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힘과 용기를 주셨구나. 지금이 제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끝없는 은혜와 사랑이었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다 죽게 된 나를 주님께서 다시금 새 생명을 안겨주시고 온몸이 짓눌리고 아픔과 고통, 서름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구나. 아들아, 우리 함께 앞으로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자꾸나. 세상에는 길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심을 명심하여라.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음을 알아라. 어머니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슬픔과 갈망에 잠겨 죽을 것 같을 때도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너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넓은 품속에서 생활하여 나가거라.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길임을 알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가자꾸나. 주님, 북한 땅에 있는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내려주시오.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슬픔을 이기고 용기를 얻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어머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하루빨리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광장에서 주님을 높이 모시고 헤어진 아들과 상봉할 그날을 그리며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는 평화와 통일로 저와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헤어진 이후로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결혼은 했는지, 생이별한 그 긴 시간을 뒤로하고 안부를 전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아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유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권면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당시 흩어져 있던 신앙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말로 서로를 상처주고 비방하며 정욕과 시기, 다툼,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부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저자는 공동체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와 겸손, 성결, 긍휼을 낳으며 공동체 안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는 인내로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결론에서 저자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라고 당부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서 18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성도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며 잘못된 말 한마디가 상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 삶 속에서 성결과 겸손, 긍휼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뚜렷하게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하고 평화로워서 공동체를 세우지만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함을 낳습니다. 이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세속적 지혜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완전한가를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본문 첫 번째 권면은 말의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라입니다. 저자는 먼저 선생이 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공동체에서 선생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말로 인한 실수의 위험도 그만큼 컸습니다. 선생으로서 바르게 말하고 가르치는 일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나 경솔한 말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처럼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척도이며 심판의 근거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19절과 26절에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3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통해 사람의 온전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말이 단순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내적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의 말은 신앙의 성숙과 영적 온전함을 반영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말의 권위와 책임을 강조한 이면은 언어의 절제와 신중함이 공동체의 연합과 영적 성숙에 필수적임을 깨우쳐줍니다. 사람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야고보는 이를 세 가지 비유로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작은 제갈이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며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 비록 혀는 작지만 그 파괴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과 공동체를 상하게 하며 더 나아가 영적, 사회적 파멸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짐승이든 길들일 수 있지만 혀만큼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주요 통로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 결과 사람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 모순을 물과 열매로 비유합니다.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혀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타락한 본성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혀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영적 거울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통해 성도에게 말의 절제와 영적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주의한 말이 상처와 분열을 낳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혀를 다스리는 삶이 필수적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선행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나 언변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태도 속에서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특히 지혜가 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적 사고와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돈과 권력, 사회적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얻고 유지하는 방법을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는 나눔과 섬김을 배제하고 오히려 시기와 다툼, 경쟁을 낳을 뿐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성결, 화평, 관용, 온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의롭고 화평한 삶을 이루게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행함을 통해 나타나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씨를 뿌리고 의로움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는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를 통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적 지혜로 인해 생기는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주요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겸손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귀와 연합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심판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실 수 있으며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장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겸손과 성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비방을 삼가는 태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성도에게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욕심으로 인해 다툼과 갈등이 많았고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쾌락을 위한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따르는 자들, 곧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음란에 비유하고 이사야 5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언약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헌신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저자는 정욕을 따르는 자를 세상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란 마음을 나누고 서로 깊이 연합하는 관계를 의미하죠. 따라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킬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친밀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임으로 여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시기나 악의적 감정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곧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시며 그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처럼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과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겸손과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를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단순한 개인 경건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의 화평과 신앙 질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성도들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은 성도 간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라 적용 기준을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으며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자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0: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들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로마서 14장 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예절을 넘어 공동체 신앙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성도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고 겸손과 긍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는 화평과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며 공동체 원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붙들며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30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지역이 흐리면서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20에서 60mm, 평안남도와 황해도가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목포, 여수가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가 24도, 서울과 대전이 23도, 춘천과 강릉이 22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21도, 평양과 함흥이 20도, 신의주와 강계, 청진이 19도, 해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2도, 대구와 부산, 광주, 여수, 제주가 31도, 목포 30도, 서울과 대전이 29도, 신의주와 춘천, 강릉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27도, 평양과 강계가 26도, 해산과 청진이 2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충성된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대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VC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충만한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통합 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 기억하는 이 한날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마친 후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될 때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0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6장 앞에는 다니엘의 생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다시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예언과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장은 다니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말년 이야기입니다. 나이로 말하면 80대 후반에 그 다니엘의 사실은 10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바벨론에 남아 거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6장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다니엘이 타협할 수 없는 게 뭐냐 말이야. 다니엘이 목숨까지 걸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아니 심지어 목숨보다도 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는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알아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명령에서 신앙생활에서 근거를 찾지 않는다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참 대단한 말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외에는 걸 게 없어. 그런데 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걸어가지고 그것이 불법이 되도록 하자, 그것이 죄가 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사실 나중에 왕 앞에 나가가지고 건의하는데 모든 총리, 모든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다 일치해서 이 안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렸는데 여러분 그 말 자체에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총리가 동의합니까? 누가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세 명 중에. 다니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동의 안 합니다. 모든 고관들이 다 동의합니까? 최소한 그 120명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니라고 할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습니다. 이야, 이 다수결의 이 결함은 사람들의 모든 의견인 것처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강행하는 거예요. 더구나 다리오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리오 같은 이 정치인도 문제인데 그를 우상화하는 법이에요. 우상화. 그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의 왕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쭐해졌어요. 그럴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법은요 사실은 위헌적입니다. 왜 위헌적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 여러 종교, 여러 지역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그 페르시아의 통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개인의 그 종교와 민족의 문화를 존중했던 그것을 깡그리 채 무너뜨리면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법이 배치되게 되어버렸어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배치되게 됐어요. 왕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게끔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자면은 왕한테 반역자가 되는 거고 왕한테 충성하자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기로에 딱 법을 만드는
그게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법 이겁니다. 일본 대제국에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시민 불복종입니다. 세상의 법이 내 양심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시민 불복종 운동이에요. 물론 방법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여기 다니엘은 자기 해명이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지금 6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3장에도 나왔습니다. 이 3장은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당한 얘기예요. 그 6장은 다니엘이 당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3장에는 하라고 해요. 금신상에 가서 절하라고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요. 이 6장은 하지 말라고 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지 말라는데 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아니 언제는 하지 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게 법이 이게 지멋대로예요. 안 한다고 벌주더니 한다고 벌주고.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당하는 시련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가?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예. 그것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참 재밌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죽이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지. 왜 사자굴에 던집니까? 왜 불구덩이에 던집니까? 참 시간을 주는 건데 이 세상의 판결은 마지막 판결이 아닙니다. 그 후에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판결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심이 남았어요. 근데 이들이 최종심을 사자한테 맡긴 겁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면 유죄, 안 잡아먹으면 무죄, 불에 타면 유죄, 물에 안 타면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자굴은 유무죄를 가리는 최종 재판정이 돼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이거 그 맨체스터 미술관에서 이런 그림 보는데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1890년에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136년 됐네요.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리비에르는 원래 동물들을, 애완동물들 예쁘게 잘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지 동물 나오는 그림을 그렸는데 다니엘 좀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 보이십니까? 뒷짐을 딱 치고 창 밖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여러분 이 창문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그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옵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빛이 뒤로 그림자를 딱 두르게 만들어요. 사자가 몇 마리입니까? 아직도 못 셌어요. 일곱 마리입니다. 완전 숫자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뒤에서 딱 호의하고 있어요. 저는 호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의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애완동물처럼 그려놨어요, 사자를. 나하고 같이 다니는 사자는요, 나는 보호하고 대적은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로 다 둘러서 진을 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루틴 그리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쭉 내다봐요. 나중에 다니엘이 간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그래요.

0: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세 친구들이 있을 때도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네 번째 캐릭터, 천사인지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나타나서 그들을 이렇게 호위하는데 이게 병렬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23절에 새벽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무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23절에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는 무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빌라도 같은 사람한테, 비겁한 사람한테 판결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그 굴에 던져져서 바위로까지 봉하고 그리고 인봉을 딱 해서 인쳤는데 그 새벽에 그 바위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신 것처럼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가 불법이 될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불법이 아닌데도 기도를 안 하는데 예배가 불법이 될 때 예배하시겠습니까? 예배 불법이 아닌데도 안 오는데 그때는 하겠죠. 그리워하겠죠.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될 때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통합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예, 공부영입니다. 여름이 어느덧 다 가고 이제 8월이 내일로 끝나게 됩니다. 가을의 시원함과 풍요함을 기대하며 힘들었던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9월인데요. 새로운 삶이 기대되는 계절이지요.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4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7장, 빌립보서 2장,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30일 주일에 이남규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했던 이남규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8월 30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남규 목사님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에서 태어나 맥칼레 선교사님의 지도로 신앙을 가졌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에서 목회활동을 했고 일제 말기 장로교가 일본 기독교단에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다 해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목포노회 초대 노회장, 재헌국회의원, 전라남도 초대 도지사, 4.19 후 초대 참의원을 지내기도 했었죠. 이남규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 한국교회 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는데 1976년 8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존 버년이 별세한 기록이 있나요? 1895년에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의 필독서로 잘 알려진 책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지금으로부터 338년 전인 1688년 8월 3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버년은 1628년에 출생해서 내란과 공화정치 그리고 왕정복고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설교가로 활동했고 왕정이 복고된 이후에는 여러 차례 감옥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존 버년은 감옥생활을 하면서 철로역정을 썼는데 이 책은 112개 언어로 번역됐고 우리말로는 1895년에 번역된 철로역정이 한국 번역 문학의 효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존 버년이 1688년 8월 3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는 장로교 총회가 조직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12년 9월 1일 장로교 총회가 조직됩니다. 그 당시 장로교는 교파가 하나였고 장로교 제1차 총회는 평양신학교 강당에서 열렸는데 참석한 대표는 모두 221명이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총회장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회장의 길선주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이 각각 선출됩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는데 산동성으로 결정한 이유는 그곳이 공자와 맹자의 출생지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결정으로 그 이듬해 1913년 3명의 선교사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선교사님이 산동성으로 파송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장로교 총회가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12년 9월 1일 조직됐습니다. 같은 날 9월 1일 화요일에는 생명의 전화가 개통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9월 1일 정오 생명의 전화가 개통됐는데요. 생명의 전화 제도는 196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이영민 목사님이 해외 여행 중 이 제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1973년경부터 생명의 전화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3년 뒤인 1976년 9월 1일에 생명의 전화가 개통됩니다.

생명의 전화가 개통된 첫날 217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뒤 매일 평균 150여 통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1978년에는 부산에도 생명의 전화가 개설됐는데 현재는 전화 상담 제도를 운영하는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기독교가 시작한 이 전화 상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전화가 1976년 9월 1일 개통됐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에는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 런던 교회의 중국 선교사로 지금으로부터 186년 전인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라드노주 라야다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런던 대학을 마친 후 해외 선교를 지망한 토마스 목사님은 1863년 목사 안수를 받고 그의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로 가게 되죠. 그러나 중국 선교 사업에 있어서 여러 역경으로 좌절하고 있던 토마스 목사님은 윌리엄슨 목사님의 소개로 한국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1865년 9월 한국 서해안에 도착하게 된 토마스 목사님은 성경을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토마스 목사님은 우연히 제너럴 셔만호가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 이 배에 편승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 당시 병인 교난의 와중에서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유난히 나쁘던 때였지요. 셔먼호는 그해 8월 16일 용강 포구에 닿았고 대동강을 거슬러 8월 27일에 평양에 정박해 통상을 요구합니다. 한국 관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행동을 계속했던 셔먼호는 마침내 한국 관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9월 2일 제너럴 셔만호는 불타고 승선자들은 모두 처단됩니다. 당시 27살이었던 토마스 목사님은 아직도 개신교의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땅 뒷날 그가 거름이라도 된 듯 수많은 교회가 그의 죽음 위에 세워졌던 평양의 대동강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인 1866년 9월 2일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나이로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 선교의 한 개척자로 평가되고 있고 훗날 토마스 순교 기념사업회의 조직과 함께 그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예배당이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 9월 2일 대동강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같은 날 9월 2일 수요일에 옥하는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오래 담임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 9월 2일 7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은 경남 거제 출생으로 성균관대 영문과와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1990년대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란 말을 정착시켰고 탁월한 설교가로 이론가 개혁자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 명성을 높였죠. 1978년 서울 강남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 제자 훈련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해왔고 80년대 90년대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홍정길, 하영조,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온 교계 지도자였습니다. 또 1996년 예장 합동총회 내 목회자 갱신 그룹인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를 창립해 교회의 자정 능력 회복에도 힘써왔죠. 2003년 정년을 5년 남겨놓고 스스로 오정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 아름다운 세대 교체의 본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 9월 2일 72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보내면 모레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날이 더워도 9월을 여름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름과 8월 잘 정리하시고 시원한 가을 9월 맞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공부영이었습니다. 새달 9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3장 3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30일, 8월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일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지요. 시간, 물질, 생각, 관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자리로 작은 선택과 평범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 특정한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덮습니다. 그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내 모든 일상이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영광의 왕께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조선시대의 종으로 태어나 고생만 하다가 사고로 두 손을 잃고 거리에 버려진 옥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옥분이는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님을 만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구타펠 선교사님에게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고백하며 다섯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더 이상 맞지 않아서. 둘째, 아픈 곳이 없도록 치료받아서. 셋째,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어서. 넷째,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서. 다섯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봐서. 훗날 옥분이는 여기에 다음에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져요. 저는 조선에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소녀랍니다. 구타펠 선교사님은 옥분이의 간증을 사진과 함께 글로 엮어 전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옥분이에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매일 예배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행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을

을 매일 예배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속죄하신 구세주를 테너 윤종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본문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전되어서 거의 뭐 사라진 병이지만 그 당시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병이 무서운 것은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데 손대면 확 뜨거워하잖아요. 날카로운데 찔리면 아이고 따가워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나병 환자는 감각이 무뎌져서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불에 타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나병에 걸리면 얼굴과 피부가 흉하게 일그러 들어가기 시작하고 육체가 썩으면서 몸에 악취를 풍깁니다. 너무나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육체와 육체의 컨택트로 전염된다고 알려져서 일단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차갑고 어두운 동굴에 모여 살게 되고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온몸

몸을 가리고 어디를 가도 나 나병 환자여 저기에서 떨어지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알려줘서 고맙다 그러겠어요? 돌을 던지고 재수없다 그러고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보통 나병 환자들은 주로 밤에 이동합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온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주님께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여러 가지로 닮아 있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신경이 마비되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죠. 죄인의 특징은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병 환자는 추한 모습에 악취를 풍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은 말과 행동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악취를 풍기죠. 나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은 항상 친구를 찾아요. 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으면 특히 그 사람이 지도자인 경우는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변에 퍼지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들은 외롭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쓸쓸한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도 떨어져 있게 돼요. 그러면 외롭죠. 그 본질적인 외로움과 아픔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40절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들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간단한 말 같죠.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우리가 교회 왔다. 이건 간단한 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어서 대낮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그날 대낮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예수 앞으로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남한테 돌멸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는 주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넘어서고 두려움을 넘어서고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상관없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일단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훨씬 편한 환경에 살면서도 너무나 어줍지 않은 핑계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도 않아요. 코로나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대면 예배가 한국교회 통계상 80% 정도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전부 다 핑계예요. 믿음의 첫 단계는 어려움을 뚫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어떤 힘든 상황에도 주님께 나오는 거죠. 벌건 대낮에 나병 환자이면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당시 맥락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절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다면 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올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는 나병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딱 그 사람 나왔어요. 왜? 그 사람 상태가 제일 심각해서 제일 불쌍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만 주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오늘날 여러분 중에 누가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적극적인 한 걸음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헬라어 동사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두 번 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구하고 구하고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라. 찾고 찾고 찾고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려서 손에 피가 날 때까지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림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절박한 기도가 없으니까, 주님께 달려오는 그 한 걸음이 없으니까 복은 하늘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야. 이 나병 환자는 하늘 문을 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늘 문을 여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헬라어 표현은 원문을 직역하면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대를 높여드리는 거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오긴 오는데 너무나 무례하고 꼭 빗장이 빗받으러 온 것처럼 하나님한테 막 달겨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응답이 없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갚아야 될 빚이 없으세요. 이미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갚을 빚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을 졌지.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박해도 기도할 때 무례하지 말아야 돼요. 왕을 왕으로 대해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분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해줄 의무가 아무것도 없으세요. 이미 충분히 해주셨지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죠.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내려설 때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다리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이지만 내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거죠.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가진 건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이 땅은 불경기일 줄 몰라도 천국은 항상 호경기예요. 이 땅에는 항상 병이 있지만 천국엔 아픈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늘의 생기가 우리에게로 흘러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절하고 나서 나병 환자가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쉽게 하지만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온몸이 지금 뒤틀려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보다 몇 배도 힘을 들여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뭐야 저 인간은? 나병 환자 주제에 여기 나와서 도대체 그런 눈초리를 받으면서 말을 하니까 불편한 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말을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 화려한 연설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날들의 모든 고통을 담아가지고 그 짧은 한마디에 운명을 실었어요.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추하고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이 말은 내 삶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자기 문제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나병이지만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나병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병 환자는 이게 자기가 인생에서 잘못된 주인을 섬기며 살아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성공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감동으로 이제는 나병을 낳는 문제를 떠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겠다. 내 인생의 주인을 이제 새롭게 하겠다.

주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문제가 육체의 병이든 사업이 무너져 있는 거든 자식의 문제이건 모르겠는데 그 문제의 본질은 주님이 주인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고침받으면서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자식은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옛날처럼 그렇게 또 흥청망청 살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그 돈을 쓸 것입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그게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제가 이대로 아파서 있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대개 고통이 절박한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없어요. 사실 이 나병 환자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고 고위관직에서 내려오잖아요. 첫 번째 일어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잘 나갈 때든 불이 나든 전화기가 싹 조용해져요. 문자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요. 나병 환자가 아프니까 그 순간부터 식구도 친척도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요. 얼마 못 가서 가진 돈도 떨어졌겠죠. 옷은 걸레처럼 변했고 몸에서 악취가 풍겼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내쫓았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조급해졌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모두가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인생이 절박하면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낳는 걸 포기할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충격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낫게 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만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이곳저곳 보험 다 들어놓고 예수님에게로 혹신하고 달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한테 올인이었어. 다른 어떤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예수님만이 자기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망가진 인생을 맡겼어요. 우리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싹 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나병이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실로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라는 믿음과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상식을 초월한, 과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입술의 고백으로 터진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기적을 덜 체험해요. 왠지 아세요? 상식과 과학과 경험의 틀이 너무 공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자기가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죠. 논리를 초월하죠. 4차원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생각,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로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풀어놓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가버나움 같은 데서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서울시 수도국에서 아무리 수돗물을 쫙쫙 보내줘도요 정작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이걸 잠궈놓고 있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이걸 틀어야죠. 하늘의 생명수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메마르게 기근을 누리면서 살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믿음은 예수님이 신이 나셔야 일하실 텐데 예수님이 기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부흥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모든 기적들이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냐 하면 어릴 때부터 육체의 예수님을 보면서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뭐 더 새로운 것이 있겠어라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너무 익숙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수도관 밸브 잠궈놓은 집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그 밸브를 열어놓을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수백 명의 나병 환자와 이 사람을 차별화시킨 것은 바로 믿음이었죠. 그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셨어요.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것 불쌍히 여겼다. He had compassion. 마음에서부터 불쌍한 마음이 확 일어나온 거죠. 여러분이 울면 예수님도 우십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도 힘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따뜻하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셨다. 이 터치가 보통 터치가 아니에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만지지 않았습니다. 터치로 전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신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이 나병 환자 누가 처음 자기를 터치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왜 그를 먼저 터치부터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나병 환자가 나타나니 그 사실만으로도 청중이 막 분노하면서 그를 돌로 때려 죽일 기세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빨리 그를 만져주면서 상황을 진정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딱 만지시는 순간 사람들이 기가 질려고 입이 쫙 벌어졌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를 만지지? 그 감동을,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신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터치를 통해서 많은 정서적인 치유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위문을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안아주고 손잡아 주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터치가 주는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여러분 터치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높아질수록 여러분을 터치해주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잘되든 못되든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은 터치해주시는 분 예수님뿐이세요. 나병에 걸린 이후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 처음으로 짐승 취급받던 그를 만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예수님처럼 VIP가 자기를 사랑스럽게 만져주시는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를 터치한다는 것은 예수님 쪽에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망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고 터치해 준다는 것은 내가 손해받을 각오를 하는 거지. 그 사람 만지다가 나도 배신당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줄 수가 있거든요. 남을 터치한다는 거,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 더러운 사람을 터치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터치는 상처보다 미움보다 더 큰 존재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병에 전염될까 봐 나병 환자를 못 만져요. 그러므로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나병에 전염될 걱정이 없는 나병보다 더 크신 분이라야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안고 감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죄보다 크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의 독기에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가 뿜어내는 독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투기보다 더 큰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런 죄에 있는 사람을 만져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자,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전염될까봐 두려워 만지지 않았던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랑의 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하고 상처입고 병들고 돈 없는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을 줄 몰라도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치유받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 네가 병낫기를 원해. 나 너의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해. 나도 네가 사업에서 살아나기를 원해. 나도 네가 직장 찾기를 원해. 난 네가 그렇게 절망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외롭게 울고 있을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죄의 굴레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항상 자기에게 몰려드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에 눈물을 담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은 망하기 원치 않으세요. 아프기 원치 않으세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나는 더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져주는 사랑의 주님, 그분의 터치,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는 날이죠. 우리 인생 최고의 목소리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떨어지는 순간이죠. 그때부터 기적이요.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immediately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처럼 그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즉시로 빛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 어둠이었는데 빛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 나병 환자였는데 순식간에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이 망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이 예수님을 전염시킨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나병을 떠나게 했습니다. 생명이 너무 강하면, 생명과 죽음이 맞부딪치면 죽음이 져요. 생명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나병이 있겠죠? 어떤 집안에는 예수 믿지만 심각한 부부 갈등을 안고 사는 집이 있어요. 부부가 몇 년째 말 안 하는 집도 있어요. 다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큰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믿음을 떠나고 부모 떠나서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된 집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육체의 병인과 정신적인 병이 너무 오래 짓누르고 있어서 언제 건강했는지 기억도 없는 분이 있죠.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갖고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다 망할 수 있습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넋이 나갈 정도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 불치병으로 여겨졌듯이 지금 자기가 처한 문제가 불치병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잘못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닐까라는 무거운 잘못된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깨끗이 취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로 겸손히 내 문제를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0: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거기까지 가야 기도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경 속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누군가의 집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애슐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슐리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더 알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마음이 조급해진 애슐리는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경건서적을 읽고 기도를 통해 부르짖기도 했지만 여전히 확신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침내 모든 시도를 그만두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느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떠나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행동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순종으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아람의 구국공신, 큰 용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그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였단 사실인데요. 그는 그 병으로 인해 떳떳할 수 없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온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는 맞이하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달하죠. 그때 나아만 장군은 크게 노했지만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장군이기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지만 치유에 대해 믿고 무장해제를 한 채 요단강에 들어갔고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대로 치유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병의 치유를 원해 무장해제했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치유를 받게 됐는데요.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 전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만심을 내려놓고 납작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원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러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기상관측을 한 이래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안개나 가끔 흘러들어오는 계곡물이 전부인데요. 심지어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슈퍼 엘니뇨라는 기상이변으로 12시간 동안 7년 강수량만큼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자 이 척박한 곳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꽃도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온 사막이 분홍색 꽃들로 뒤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보러 찾아왔고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지만 그들은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비가 내리지 않자 그 꽃들은 사라지고 황량한 사막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비가 내린다면 메마른 사막도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요. 비만 내리면 사막에도 꽃이 피어나듯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때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오해나 고의적인 모욕 때문에 가족 간에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마저 떠날 수 있고 죽음이 엄습해 사랑하는 사람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되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마저 당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받아들이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친구 예수님은 형제들보다 더 가까이 붙어 계실 겁니다. 북적대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세상 혼자인 것 같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한껏 즐기고 만족하십시오. 그분의 빛과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절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빛과 사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팔에 누울 때 꼭 안아주세요.

클리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진부한 장면이나 상투적인 줄거리, 전형적인 기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원래 클리셰는 활자를 끼워 넣는 인쇄판을 뜻합니다. 우리말에도 판에 박은 말은 진부한 표현이란 뜻인데요. 하지만 판에 박힌 듯이 뻔한 클리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클리셰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평범한 일상, 늘 똑같은 삶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루해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이슬처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슬은 우리가 늘 숨쉬는 평범한 공기 속의 수분이 날마다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범한 은혜이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이 클리셰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클리셰처럼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텐데요. 이 클리셰 같은 일상 가운데 클리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클리셰 같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주일 아침인데요. 여름날 과수원을 떠올려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생기가 넘치죠? 달콤한 과일 향기에 나비와 벌이 날아들고 또 작은 새부터 큰 새들까지 찾아와 아름답고 활기찬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는 친지분께 이 농장 소식을 종종 듣고 있는데요. 7월, 8월 이 내내 여름 내내 뙤약볕 아래 복숭아를 수확

하느라 온 가족이 아주 바쁘게 지내셨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잘 몰라서 이렇게 수확이 끝나는 철이 되면 한동안은 좀 여유롭게 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쉴 틈도 없이 바로 9월부터 내년 농사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두 달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열매가 없는 나머지 10개월가량을 긴 시간 묵묵히 땀 흘리며 준비하시는 거죠. 농부는 열매 하나를 위해 그 긴 시간을 참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만 해도요.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일 때 참 조급해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묵묵히 우리 영원의 땅을 일구면서 이 마음의 가지들을 가지런하게 하는 그런 하루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생명보다 귀하나이다.

박정호의 주의 말씀은 조수아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 탓에 여기저기 흠집이 나서 제값에 팔 수 없는 비품 복숭아들이 유독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 냉방병 걸리겠다고 투정 부릴 때 농부들은 상처난 과일들을 보며 남몰래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덜 상한 과일을 수확하려 아침 일찍 뙤약볕에서 구슬땀을 흘리셨던 거죠. 또 우리가 마트에서 예쁜 과일을 고르며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달콤함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누군가의 치열한 수고와 땀방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하죠. 탐페클스의 영어 찬양 예수 따라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아멘.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이어진 곡은 소프라노 김방술의 내일이른 남몰라요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복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브레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엔학 고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에낙고레. 자, 에낙고레라고 하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수년 전에 한 사람이 알프스에서 길을 잃었는데 13일 동안을 갔다가 헤매다가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계속 걸었습니다. 길을 찾아서 계속 걸었는데 그 길을 추적해 보니 그가 지나갔던 길을 추적해 보니까 반경 6km 거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열심히 전진했는데 왜 자꾸 빙빙 돌았을까요? 자, 인간에게는 원형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운동장에서 큰 운동장에서 누군가의 눈을 가리고 전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한참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막상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열심히 눈을 감고 돌아가면은 다시 어디가 온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원형 본능이라고 합니다. 자, 깊은 사막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청년들은 항상 이 사막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길을 몰라서. 너무 사막이 깊어서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사막에 가면 길을 잃기 쉽잖아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집을 떠나요. 그런데 거리고 걸고 걷다 보면 10일 있다 보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자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당신들이 이 집을 떠나고 싶으면 밤에 큰 별을 보고 걸으시오. 큰 별을 보고 걸으시라고. 그러면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큰 별은 바로 북두칠성을 말하겠죠. 북쪽을 향하여 걸어가면 한쪽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큰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나름대로 살려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빙빙 돕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예수님, 큰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갑시다. 자, 본문의 내용은 삼손이 레이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1,000명을 죽이는 사건. 와, 혼자서 몇 명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혼자서 5명은 가능할까? 4명은? 2명은? 아마 2명은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5명까지도 가능해. 10명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몇 명을? 1,000명을 갖다가 죽이고 블레셋 군사를, 또 일반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훈련받은 군사들을 갖다가 1,000명을 죽였어요. 낙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쌓고 싼 턱뼈를 갖다가 두 부대기를 이루고 라맛 레히, 턱뼈의 산, 턱뼈의 산이라고 그가 이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목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행했는데 내가 먹을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렸어요. 레이의 한 우물을 터뜨렸는데 그 우물 이름을 에낙고레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레이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협박하는 거예요.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풀까요? 삼손 때문에 우리가 뭐하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삼손에게 갔어요. 삼손에게 가가지고 삼손에게 우리가 당신을 절박할 거다. 해치지 않을 거다. 우리는 당신을 단지 잡아가지고 어디다 넘길 거다? 블레셋에 넘길 거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야 못해요? 못하죠. 자국 백성을 어떻게 해? 그 나라의 사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국 백성을 공격해요? 그래서 삼손이 순순히 어떻게 해요? 밧줄로 꽁꽁 묶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레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삼손을 갖다가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야, 넘겨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삼손에게 임하시니 이 손에 있는 밧줄이 뭐처럼? 불에 탄 삼처럼 쫙 풀러져버립니다. 불에 탄 삼처럼 탁 풀러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나귀 턱뼈, 죽은 나귀 턱뼈가 있어요. 죽은 나귀 턱, 죽은 턱처럼 생겼는데 턱 있잖아요. 죽은 나귀 턱뼈가 거기 놓였는데 그 죽은 나귀 턱뼈를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 갖다가 몇 명을? 1,000명을 와 죽였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획, 그죠? 누구를 잡아서 넘겨? 삼손을 잡아서 넘기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불에 탄 밧줄처럼 헛수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을 높이 쌓고 우리가 그리고 하늘에다가 하늘까지 닿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들이 계획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요? 성을 갖다가 어디까지 쌓고 올리고 하늘까지 쌓아 올리고 그리고 뭐를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또 뭐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바벨탑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쌓은 모든 바벨탑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계획은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고3 아들이 있어요. 고3 아들이 있으니까 고3 아들한테 야 교회 직분은 좀 내려놓고 봉사는 좀 쉽게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봉사해라. 그래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은 갈지 몰라요. 좋은 직장은 가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돈은 많이 벌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믿음 없는데 돈만 많으면 그냥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잘 될지 몰라요. 잘 연결될지 몰라요. 잘 높아질지 몰라요. 지위가 높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오늘 본문에 불에 탄 삼같이 그 밧줄처럼 다 끊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안 주시냐고 하나님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철저하게 자기관리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도 한 5년만이라도 한번 살아봐요. 아니 1년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봐요. 작심 3일이라고
그냥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

있다고 금방 신앙이 무너져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계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후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시편 19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영혼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만족함을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는 소원을 이루어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이루어주신다고요? 소원. 잠언서 19장 23절로도 족하게 지내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애워, 제가 몇 번 애우라고 하는데 말씀 있죠?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겸손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재물과. 여러분 재물 좋아요 안 좋아요? 재물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 없지만 그래도 좋아요. 재물과 그 다음 뭐예요? 영광. 영광 좋아요 안 좋아요? 영광 좋죠. 그 다음 뭐예요? 어우, 재물이 많으면 뭐예요? 영광이 많으면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명.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31장 3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경영은, 하나님 없는 계획은 불에 탄 삶처럼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삼배 옷 같은 게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불이 팍 잘 붙죠? 몰라요? 잘 붙죠? 푹 타버리죠? 불에 탄 상같이. 그러면 뭐만 남아요? 실만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후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아,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에게 나귀 턱뼈가 주어졌어요. 이 나귀 턱뼈는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 정말 나귀 턱뼈 같은 죽어버린 인생, 말라버린 인생, 정말 버려진 인생, 나귀 턱뼈 버려진 거잖아요. 버려진 인생, 죽어버린 인생, 말라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손에 붙잡히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손에 붙잡히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받은 세인교회에 붙잡히니까,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붙잡히니까,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잡히니까, 성령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 나귀 턱뼈로 인하여 몇 명을 죽이고 천명이나 죽이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누가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면 능력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죽은 막대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 홍해를 가르고, 할렐루야, 물을 내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열두 가지 재앙을 갖다가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됐죠? 그렇잖아요. 티끌을 치니 티끌이 그냥 이가 돼가지고 그냥

애굽의 군대, 그죠?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뭐가 되고? 피가 되고, 재앙의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홍해를 가르고, 그죠? 우리와 사막에서 물을 솟게 만들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야 하나님 쓰신다고?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왜 안 쓰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릇이 크다고 쓰는 게 아니고, 그릇이 작다고 안 쓰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무식하고 못 배우고 또 모자란 사람도 바울보다도 더 크게 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작은 인생이라도 비록 작은 그릇이라도 누구의 손에만 붙잡으면 누구 손에만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줍시다.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드시고 계시다. 나를 만지시고 계시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시켜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 안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만드신다고요? 나를 만드신다. 누굴 만드신다고요? 나를 만드신 후에 뭐처럼 쓰실까요? 정금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진 과정 있었죠? 있었죠? 힘든 상황 있었죠? 그러나 나를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시는데 그 때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한다? 내 그릇이 준비되어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 있는 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된 사람을 쓰실까요? 적은 글씨를 할지라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철을 많이 탔어요. 지하철을 많이 탔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이게 장사들이 가끔 와요. 그죠? 그죠? 장사들이 오잖아요. 칸칸이 돌아다니면서 장사들도 오고 또 이런 앵벌이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탁 이렇게 예? 글씨 써가지고 나눠주고 나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불쌍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돈 걷고 다니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지하철에서 본두장사를 만났어요. 본두장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도 붙고 쇠도 붙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 본두에 붙으면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히 할인 기간이므로 이 본드만 주는 게 아니라 빚도 드립니다. 또 앞주머니에서 볼펜도 드립니다. 옆주머니에서 예 면봉도 드립니다. 뒷주머니에서 사인펜도 드립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메모지도 드립니다. 와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감탄을 해봤어. 우와 이렇게 많이 주면은 저분은 뭐 먹고 살지? 그 말이 다 믿어졌습니다. 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걱정했어요. 저거 팔면 팔수록 손해겠다. 그러면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만 살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요? 하나 더 사고 싶다. 막 횡재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분이 하는 말이 예, 5천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딱 잘라서 얼마? 2,500원. 아, 2,500원 다 받느냐? 아닙니다. 뚝 잘라서 2천 원. 2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막 흥분됐어요. 막 빨리 가서 사고 싶었어요. 하나 더 사고 싶었지만 마음을 철저하고 하나만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본드를 붙여보니까 세상에 풀보다 못해. 그리고 세상에 볼펜을 잡으니까 볼펜이 부셔져 버렸어. 사인펜을 들었더니 사인펜이 쭉쭉쭉쭉 흘러. 세상에 쓸 거라고는 면봉하고 메모지밖에 없어. 야 어때요?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자, 우리도 그런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는데 장상꾼의 말처럼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데 행함이 없는 성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을 했으면 또 실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불량품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좀 부족해도 모자르더라도 진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좀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 생애 목표가 분명한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

여러분들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모자라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도 주님께 들려지면 놀랍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새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돼요. 보잘것없는 특별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천명을 죽였어요. 그렇게 쓰임받았으나 이제는 목말라, 이제는 목말라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큰 일을 행한 후에 새로운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두려움보다 내적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일을 행한 후에 허탈감. 엘리야를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비를 내렸잖아요. 비를 내린 다음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산에 이르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내 모습으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한 후에 두려움과 내적 두려움과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한 후에 교만해집니다.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성공한 후에 또 그리고 돈을 많이 번 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영적인 갈등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마를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 낙심될 때에 우리는 영적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는 인생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낙골의 인생은 부르짖는 인생입니다. 에낙골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려면 늘 부르짖는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 꼭 무슨 인재가 있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말하대요. 갱년기가 되면은 우울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병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성질도 막 급해지고 이것은 현상이래요. 그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넓은 팔로 안아주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이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퍼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하고 그래서 사축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우울증의 시기 사축이라고 그래요? 사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축이는 갱년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축이 괜히 반항하고 싶고 괜히 집 떠나고 싶고 괜히 놀러 가고 싶고 괜히 남편이 믿고 남편이 뭐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남편이 뭐 잘못했다고 남편이 그런 게 바로 사축이라고 그래요. 사축이는 누구나 다 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소 부른 사이에 그렇게 시험 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0: 뭐를 하자? 정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인생은 사춘기도 없을 줄로 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없이 잘 컸어요. 사춘기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잘 컸어요. 근데 사춘기가 없이 컸더니 이제 와서 사춘기가 오더라고. 제 때에 사춘기를 걸려야 되는데 제 때 안 했더니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그럼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언제 온다고요? 아니에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가끔 사춘기가 올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도. 그러니까 올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갈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하는 인생? 부르짖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그래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샘물이십니다. 힘들고 아플 때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 속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가람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려면, 우리가 승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나골의 샘물을 허락하셔서 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에나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마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갈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시는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제거당할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제거당할 자. 하박국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중에 하나님께 제거당할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중반에 오면 자랑하여 교만한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여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거당할 자. 첫째, 교만한 자가 제거당합니다. 11절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